가구 위치를 싹 바꿨거든요. 오늘 오후에 집에 혼자 있었는데 집안 분위기가 새로워져서 그런지 꼭 새 집에 놀러와 있는 기분이에요. 기분 전환 제대로 되네요. 좋다. 한 번씩 가구 위치 옮기고 뭔가 좀 싹 버리고 정리하고 그러면은 진짜 새 집에 온 것 같고 아니면은 남의 집에 놀러 간 것 같고 그런 새로운 기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진짜 기분 좋으시겠다. 좋은 오후 보내시면서 이 가을을 쫙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1부는 오늘의 픽 그리고 2부에는 신나게 퀴즈 풀고 알찬 선물 마구마구 드리는 3세판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래 두 곡 준비했어요. 장미여관에 퇴근하겠습니다. 월요일 출근하자마자 퇴근하고 싶죠? 그리고 보이 넥스트 도어예요. 오늘만 I love you.

솔직히 말해 엄마 같은 건 가능성밖에 나한테니까 가사 쓰고 기다려.

지금 이 순간 놓치면 후회합니다. 두시 뮤직 김빈남니다에서 준비한 초특급 선물 퍼레이드. 와우. 입안 가득 퍼지는 추억의 맛. 누룽지는 청춘이다. 청춘 누룽지. 청춘 누룽지에서 현미 누룽지와 찹쌀 누룽지를 드립니다. 아우 고소해. 손으로 한땀 한땀 감성을 제대로 살렸다. 핸드메이드 브랜드 피아도브 마리에서 미사포와 선물용 주머니 세트. 이건 선물이 아니라 감동이에요. 여기 하나 더. 깐깐한 유럽연합의 안전기준을 통과한 세탁세제 에코백. 시트세제 에코벤으로 깔끔하고 스마트하게 세탁하세요. 아, 깨끗해요. 100억의 행복을 담았다. 100억 커피 모바일 상품권. 커피 한 잔이면 하루가 행복해져요. 나노폴리 나노 클린 비누. 예민한 피부도 오케이. 순하고 깨끗하게. 내 피부 내가 지켜요. 자외선에 지친 피부 집중 케어가 필요할 때 무좀관리 전문기업 빛이 주는 선물 피디케어에서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를 드립니다. 피부에 필요한 촉촉한 케어 선물로 만나보세요. 이 모든 선물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두시 뮤직 김빈남니다와 함께합니다. 지금부터 듣고 싶은 노래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샵 1053 100원의 문자로 혹은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세요.

콜드플레이의 옐로우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PBC 라디오 듣고 계시고요. 여기는 2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자, 우리 방글이들 오늘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7392님, 오늘 챙겨 입은 인디 핑크색 셔츠를 보더니 옆자리 동료가 오늘 좋은 일 있어? 물어보더라고요. 별일 없고 그냥 옷 색깔 하나 밝게 바꿨을 뿐인데 하루 종일 기분이 화사합니다. 오, 인디 핑크색 저 너무 좋아하는 색깔인데. 어, 너무 잘 어울리나 봐요. 7392님께. 그리고 옆자리 동료도 진짜 센스 있다. 오늘 좋은 일 있어? 이렇게 물어봐주고 뭔가 옷 색깔이 바뀐 거를 알아봐 준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 PD님도 핑크색 그 니트를 입고 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막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퍼스널 컬러다. 막 그래서 너무 화사하고 예쁜. 그러니까 본인이 그 본인의 얼굴에 잘 어울리는 잘 받는 그런 컬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7392님도 그렇고 우리 PD님도 그렇고 핑크색 진짜 잘 어울린다. 예. 네, 추천합니다. 7392님 덕분에 옆자리 동료도 아마 기분 좋게 하루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3618님, 빛디, 저 오늘 드디어 몇 달 동안 고민만 하던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려고 회사 책상 서랍 싹 엎었어요. 안 쓰는 볼펜이랑 서류 뭉치 버리고 나니까 마음까지 시원해지네요. 어우, 잘하셨다. 네, 미니멀 라이프. 특히 이런 회사 책상 정리할 때는 근무 시간에 해야 돼요. 아시죠? 근무 시간에 하는 그 맛이 있다. 네. 뭐 퇴근하고 뭐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지 말고 근무 시간을 아주 알차게 사용하셔서 이 책상을 싹 정리하고 나면 내가 매일 이 생활하는 곳이니까 어쩌면 집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이 보내는 곳이니까 이 회사 책상을 싹 정리하면 기분 진짜 시원할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9일 영사님은요. 주말에 근처 수목원 다녀왔는데 길가에 도토리들이 동글동글 떨어져 있더라고요. 하나 주워오고 싶었지만 다람쥐들을 위해 양보했어요. 가을이 오긴 왔나 봐요. 도토리. 가을이 진짜 왔네요. 5281님. 월요일이라 유독 업무 메일이랑 연락이 폭주해서 정신없었는데요. 방금 큰 건 하나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아유, 잘하셨어요. 월요일에 아주 그냥 바쁜데 요거 깔끔하게 처리한 5281님께 박수 보내드립니다. 3792님, 저 아직 점심도 못 먹었어요. 이제 곧 아이 하원인데 간장 계란밥이라도 먹을까요? 아니, 간장 계란밥뿐만 아니라 일단 냉장고에 있는 거 다 털어 넣어서 비빔밥이라도 지금 싹싹 비벼서 드세요. 곧 아이 하원이면은 또 에너지를 또 쫙 써야 되는데 빈속으로 가면은 괜히 아이한테도 짜증내고 나도 힘들고 머리 핑 이렇게 돌고 그래요. 맛있는 거 든든하게 드시기를 바랄게요. 조성화의 Call in Love 듣고 오늘의 픽으로 돌아옵니다.

똑똑한 상식을 전해드립니다. 상식지수 1% 올라가는 시간, 오늘의 픽.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제법 차가워졌죠?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차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가을철 차 점검 포인트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타이어 공기압 측정해야 돼요. 공기는 기온이 10도 떨어질 때마다 수축해서 공기압이 자연스럽게 쭉 빠져나가거든요. 여름에 맞춰둔 공기압 그대로 두면 조만간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단풍 드라이브 떠나시기 전에 카센터나 휴게소에서 공기압을 평소보다 10% 정도 더 채워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찬바람 불면 제일 먼저 기운을 잃는 게 바로 배터리예요. 배터리는 온도가 낮아지면 내부 반응이 느려져서 성능이 뚝 떨어지는데요. 여름 내내 에어컨 켜느라 지친 배터리가 갑자기 찬바람 맞으면 아침에 시동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자, 차 보닛을 열어서 배터리 표시창이 초록색인지 확인하시고요. 단자 주변에 하얀 가루가 껴있다면 따뜻한 물을 부어서 칫솔로 닦아내주시면 접촉 불량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 내내 묵은 먼지를 품은 필터를 교체하는 거죠. 여름철에 에어컨 가동하면서 습기 때문에 필터에 곰팡이나 세균이 많이 번식해 있을 수 있어요. 그대로 두고 따뜻한 히터를 틀면 퀴퀴한 냄새는 물론이고요. 호흡기 건강까지 해치게 되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히터를 틀기 전에 필터를 새 걸로 싹 바꿔주시면 훨씬 쾌적하게 운전하실 수 있어요. 그나저나 여러분 면허 있으세요? 스스로 나에게 운전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주고 싶으세요? 만약에 나는 면허가 없다. 그러면 우리 가족의 운전 점수는 몇 점인가요?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100억 커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샵 1053 100원의 문자로 CPBC 빵 빵톡으로 기다리고 있을게요.

브레이브걸스 운전만 해 그리고 2PM의 10점 만점에 10점 듣고 왔습니다. 여기는 스피비스 라디오고요. 두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5192님이요. 빗띠 저는 운전 경력 15년 차인데 제 운전 점수는 70점 정도요. 사고 한번 안 냈지만 아직도 평행주차할 때는 식은땀이 쭉 나고요. 라디오 소리까지 줄이게 되더라고요. 주차가 완벽해지면 100점 줄게요 하셨어요. 아 겸손하신데요. 네. 15년 차인데 무사고예요. 일단 여기서 일단 100점 드려야 되고 평행주차는 원래 어렵죠. 네, 원래 어렵고 주차 자체가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이 말로 표현하기에는 몇 도 각도 막 이런 거는 진짜 필요 없고 감인 것 같아요. 어디까지 쭉 나갔다가 뒤로 싹 들어오면서 예, 느낌적으로다가 어떻게 뺄 것인가 예,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쵸? 그래서 한 번에 싹 들어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여러 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예, 요거는 약간 좀 이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2804님, 저는 장롱면허 10년 차라 제 점수는 0점이에요. 신분증 제출할 때 말고는 면허증을 꺼내본 적도 없네요. 조만간 운전 연수라도 알아봐야겠어요. 그 장롱면허는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뭐 굳이 내가 운전 안 해도 누군가가 해주면은 굳이 뭐 장롱에서 면허증 꺼낼 필요 있나? 뭐 이런 생각 해봅니다. 8361님, 비디 저는 스스로 95점 줍니다. 양보 운전 확실하게 하고요. 골목길에서도 서행하는 완전 안전 운전파거든요. 어우 멋있다. 감점 5점은요. 옆에서 남편이 훈수 둘 때 나도 모르게 울컥하는 마음 못 눌러서 뺐습니다. 5점 빼지 마세요. 네, 옆에서 내가 운전하는데 어딜 훈수를 예, 네, 그럴 거면 당신이 할래? 이렇게 운전대를 놓고 내리세요. 예, 네, 옆에서 훈수 들 거면 여보가 해. 이렇게 하면은 가만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안전운전 하시는데 뭘 또 이렇게 옆에서 훈수를 두고 그런데요. 운전대는 네, 운전하는 사람에게 맡기자. 이게 저의 주의입니다. 3940님은 저는 면허가 없어요. 대신에 저희 남편 점수 주자면 60점이야. 운전은 잘하는데 차만 타면 왜 그렇게 급해지고 혼잣말로 버럭버럭 하는지 옆자리에 앉아있는 제가 다 조마조마합니다. 아하, 그런 분들 계세요. 평소에는 정말 점잖은데 운전 때만 잡으면 다른 자아가 나오시는 분들. 네. 아하. 이거 뭐 저희 주변에도 뭐 여러분이 계셔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옆에 앉아있는 분이 좀 조마조마하시겠다. 7215님. 제 운전 점수는 딱 80점이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이상하게 내비게이션을 잘 못 봐요. 아는 길도 돌아갈 때가 많아요. 이분들 있어요. 예. 이것은 나의 탓이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조금 더 빨리 친절하게 가르쳐줘야 한다. 예. 내비게이션이가 너무 늦게 가르쳐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요. 그리고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을 잘 보는 게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예. 2호 공감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 듣고 돌아올게요.

두샘뮤직 김빛나입니다. 여러분의 운전 실력 어떠신가요? 몇 점 줄 수 있어요? 라고 여쭤봤어요. 이 사연이 많이 도착했는데요. 1683님. 비티 저 면허 딴 지 겨우 한 달 된 초보라 30점 줄게요. 뒤에서 빵 소리 나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요. 고속도로는 무서워서 감히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100점 되는 그날까지 비티 방송 들으면서 안전 운전할게요. 아유, 초보 때는 뭐 뒤에서 빵 소리 나면 식은땀 나죠. 예, 왜? 나 뭐 잘못했는데 뭐 이러면서. 그리고 혼잣말로 제발 끼워주세요. 옆에 옆차선으로 차선 못 바꿔가지고 이 깜빡이 켜고 한참 눈치 보잖아요. 아, 참. 그래서 뒤에 초보 운전, 뭐 직진만 지금 뭐 2시간째 뭐 이런 거 써있으면은 이 베테랑 운전자들이 알아서 좀 잘 양보해주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1683님도 여유롭게 운전할 그날이 올 거예요. 네. 안전운전하세요. 9427님은요. 면허 없는 1인. 저희 아빠 운전 점수는요. 무조건 100점 만점에 200점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빠 차 뒷자리에 타면 승차감이 너무 편해서 5분 만에 잠들곤 했거든요. 아버지 너무 멋지시다. 세상에. 우리 9427님을 위해서 편안하고 조용하고 천천히 안전운전 해주시는군요. 승차감 너무 좋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인가요? 영호삼구님, 비띠 저는 자칭 90점 드라이버인데요. 방어운전 베테랑이지만 가끔 비 오거나 야간 운전할 때는 눈이 침침해서 표지판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세월 앞에 장사 없다더니 조심 또 조심하고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죠. 예, 이럴 때는 그 안경 쓰셔야 돼요. 특히나 야간 운전에는 확실히 이 안경을 쓰고 안 쓰고 차이가 많이 나고 또 표지판이나 신호등 같은 거 이거 잘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안경 쓰시고 조심 운전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분들 중에서 아버지 운전 실력 100점 만점에 200점이라고 해주신 9427님께 백업 커피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진짜 근데 저도 좀 운전하면서 많이 욱하는 편이라. 그리고 왜 빵 이런 거 잘 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갑자기 끼어들고 이러면은 진짜 이거는 운전은 100% 안전과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운전, 방어운전 꼭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방글이들도 최대한 옆에 사람들 배려해 주시고 안전운전 하시면서 다치지 않은 그런 월요일 보내시면 좋겠어요. 자, 1부 유미의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들으면서 마치고요. 월요일 2부는 재미있는 퀴즈도 풀고 선물도 가져가시는 3세판 퀴즈로 다시 만날게요. 멀리 가지 마세요.

0: CPBC FM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인의 대리사입니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이번 주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온 이후 연년생 세 아이의 아빠가 된 시콘 씨가 이룬둥이로 태어난 막내딸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2: 아기 때문에 지금도 마음이 안 좋아요. 미안해요. 건강하면 좋겠어요. 엄마랑 똑같아요. 너무 예뻐요. 돼지 농장 열심히 했어요. 그 아기 때문에 집에 건강하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1: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060-700-1225 후원금은 전액 전달되어 큰 힘이 됩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4: 신부님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을까요?
5: 신부님.
6: 네.
5: 밥은 드셨어요?
6: 아직이요.
5: 그럼 같이 드실래요?
6: 그러시죠.
5: 그리고 지난번엔 제가 좀 미안했어요.
6: 저도 미안했어요.
4: 누구에게나 갈등은 생깁니다. 하지만 다시 다가가는 건 누군가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마음을 여는 용기. 그곳에서 화해가 시작됩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 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 정원영 밴드의 가령 들으면서 두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이 부분 열었어요. 6843님이요. 비티 오늘 점심 먹고 근처 공원 벤치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바람에서 서늘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나뭇잎들도 색을 바꾸고 있고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중입니다. 그쵸. 10월이 됐다고 이렇게 가을 냄새가 나나? 바람이 이렇게 코끝을 촥 서늘하게 스치나?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계절의 변화 그래도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사실? 가을이 점점 짧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변화를 잘 한번 즐겨보세요. 0418님, 저 오늘 퇴근길에 꼭 사갈 게 있어요. 지난주부터 먹고 싶었던 매콤한 떡볶이거든요. 월요일을 잘 버텨낸 나 자신에게 주는 보상으로 먹을 겁니다. 맨날 이렇게 음식으로만 상을 주니 살이 안 찌고 배겨요? 아니, 뭐 맛있는 거 먹고 기분 좋으면 됐죠, 뭐. 그리고 먹은 만큼 또 운동하고 그러면 되지. 괜히 이거 먹고 싶은데 참잖아요. 지금 이 시간엔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녁부터 6시부터 한 8시까지도 참아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밤 10시 이후로 진짜 못 참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면 그때 입 터지면은 진짜 이거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럴 거면 차라리 월요일을 잘 버텨냈다 토닥토닥 하면서 이 맛있는 떡볶이로 저녁을 먹는 게 낫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이 좀 찌면 어때요? 또 빼면 되지. 스트레스 쌓인 것보다 이게 훨씬 난 것 같아요. 8152님, 비디, 오늘 월요일이라 다들 표정이 어두울 줄 알았는데 휴게실에서 만난 팀원들이랑 엉뚱한 아재 개그 나누면서 한바탕 크게 웃었어요. 역시 웃고 나니까 월요병도 별거 아니다 싶네요. 맞아요. 웃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진짜 정말 실없는 농담 같은 거 하면서 그러면서 괜히 나 혼자 터지는 포인트가 있고 다른 사람이 웃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런 거 덕분에라도 회사 생활이 더 즐겁지 않나요? 팀원들하고 이 알콩달콩 재미있는 아재 개그, 아줌 개그 나누면서 월요일 잘 보내시면 좋겠어요. 자, 삼세판 퀴즈 잠시 후에 만나겠습니다. 네, 꼭 함께해 주시고요. 선물 많이 준비하고 돌아올게요. 데이브레이크의 단발머리 그리고 자미로콰이의 버추얼 인세니티

월요병 처리가 짜릿한 승부로 도파민 풀 충전하는 삼세판 퀴즈. 이곳은 주말 후유증 없습니다. 월요병까지 싹 없애주는 바로 그 시간. 두시의 뮤직 선물 창고가 활짝 열리는 삼세판 퀴즈. 자, 말 그대로 세 번의 퀴즈, 세 가지 선물 기다리고 있어요. 가장 먼저 준비한 선물은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크림. 아, 이렇게 건조한 날씨에 진짜 필요합니다.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보여준 안세영 선수의 활약 덕분인지 요즘 부쩍 배드민턴 치는 분들이 많으세요. 배드민턴이 그렇게 또 운동이 잘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배드민턴에 관한 문제 준비했습니다. 국제규격의 셔틀콕은 16개의 이것 털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셔틀콕이 이것 털로 만들어진 이유는요. 내구성도 좋고 탄성, 그러니까 공기 저항에도 우수한 성능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깃털의 축이 강해서 쉽게 부러지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자, 그럼 국제규격의 셔틀콕은 무슨 털로 만들어질까요? 1번 거위털, 2번 겨털. 아, 이거 좀 너무한가? 자, 여러분. 너무 덜이에요. I'm so sorry. 1번 거위털, 2번 겨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1053이나 CPBC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빵, 빵톡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촉촉한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크림 보내드리겠습니다. 카니발의 거위의 꿈, 힌트송이죠. 그리고 윤딴딴이에요. 거위 다 왔어.

3세판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힌트송을 그냥 팍팍 드려요. 카니발의 거위의 꿈, 윤딴딴의 거위 다 왔어, 거위 다 왔어 까지 저희가 또 들려드렸죠. 정답은 1번 거위털이었습니다. 셔틀콕은 오리털, 뭐 닭털 이렇게 다른 조류의 털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래요. 근데 그중에서 거위털이 가장 내구성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 규격의 셔틀콕은 거위털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또 상식까지 추가해 가세요. 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6707님. 네? 제가 잘못 들었나요? 거위털입니다 하셨고요. 아니요. 잘 들으셨어요. 1번 거위털, 2번 겨털로 이렇게 저희가 그냥 정답 떠먹여드립니다. 1281님 정답 1번이요. 2199님 셔틀콕이 거위털인지 처음 알았어요. 하나 배워갑니다. 그쵸? 1236님 정답 거위털. 그래서 그렇게 빳빳하고 부드러웠군요. 써보셨나 보네요. 네. 아니 배드민턴 잘 치시는 분들은 요거 셔틀콕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 고심해서 고르시더라고요. 자,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서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1236님께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촉촉하게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크림, 네, 온몸에 바르시기를 기어까지 추가해서 바르시기를 I'm so sorry. 자, 첫 번째 선물 놓쳤다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선물도 드립니다. 예민한 피부도 오케이, 나노 폴리 비누 드리는 두 번째 퀴즈 드립니다. 두 번째 퀴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찍기 실력이죠. 예, 찍기 실력은 우리가 학창시절이나 사회생활할 때나 가장 중요한 실력인 것 같아요. 오늘도 굉장히 바쁜 게스트, 똑똑이 AI 방글이 모셔봤어요. 오늘은 AI 방글이한테 봄 벚꽃 구경이 좋은지 아니면은 가을에 하는 단풍 구경이 좋은지, 둘 다 너무 좋잖아. 그래서 하나를 고르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은 AI 방글이가 봄에 하는 벚꽃 구경과 가을에 하는 단풍 구경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은지 그냥 찍으시면 돼요. 네. 벚꽃 혹은 단풍 아니면 봄, 가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1053이나 CPBC 빵, 빵톡으로 지금 보내주세요. 자, 노래 또 공평하게 나가야죠.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 그리고 최유리가 부릅니다. 단풍.

0: 벚꽃 엔딩과 단풍, 아우, 두 곡을 함께 들으니까 좋네요. AI 방글이 만나볼게요. 안녕 방글아, 잘 있었지? 요즘 사람들이 이 한창 이 단풍 구경 많이 가잖아. 너한테는 요즘에 어떤 걸 많이 물어봐?
1: 요즘처럼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계절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1. 전국 주요 산과 명소의 올해 단풍 시기와 피크 예상일. 2. 당일치기나 주말에 가기 좋은 지역별 단풍 여행지 추천. 3. 등산하지 않고도 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 나들이 코스. 4. 단풍 구경할 때 혼잡을 피하기 좋은 방문 시간대. 5. 가족, 연인 혼자 가기 좋은 맞춤형 단풍길 경로.
0: 진짜 여러 가지를 많이 물어본다, 그치? 너는 인공지능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단풍 구경을 다니는 게 이해가 돼?
1: 네, 아주 잘 이해가 됩니다. 제가 직접 단풍나무 아래 서서 가을 바람을 느끼거나 바스락거리는 낙엽을 밟을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왜 그 순간을 찾아 떠나는지는 수많은 기록과 문장을 통해 깊이 공감하고 있어요. 단풍 구경은 단순히 나무색이 변한 것을 보는 일 그 이상이더라고요. 일상의 단조로운 풍경에서 벗어나 계절이 극적으로 바뀌는 순간을 목격하는 일이고 1년에 딱 며칠만 허락되는 특별한 장면에 참여하는 일이니까요. 특히 붉고 노랗게 물든 숲속을 걸으며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조용히 마음을 정돈하며 느끼는 그 온기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감성적 휴식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지나쳐서 더 애틋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요?
0: 그렇구나. 그러면 뭐 하나만 물어볼게. 봄 벚꽃 구경하고 가을에 하는 단풍 구경 중에 하나만 꼽으라면은 뭘 선택할 거야?
1: 둘 중 꼭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저는 가을 단풍 구경을 선택하고 싶어요. 벚꽃도 화사하고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매력이 근사하지만 단풍은 나무마다 붉은색, 노란색, 주황색으로 저마다 다른 색을 내며 숲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그림처럼 만들어내는 그 깊이감이 참 매력적이거든요. 게다가 단풍철은 맑고 높은 하늘에 적당히 쌀쌀하면서도 기분 좋은 가을 바람이 불어서 찬찬히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거나 계절의 변화를 느끼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만약 딱 한 번만 계절의 풍경을 직접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그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와 알록달록하게 물든 가을산의 풍경 속에 들어가 보고 싶네요.
0: 그렇구나. 가을산의 그 알록달록한 그 정말 절경이지? 그리고 또 바스락거리는 소리까지 느껴보고 싶은 너의 마음 충분히 이해해. 자, 오늘 AI 방글이의 선택은 바로 단풍 구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같은 선택을 하신 우리 방글이 여러분께 나노폴리 비누 드릴 텐데요. 지금 뭐 봄 벚꽃 구경도 너무 좋고 핑크핑크 그런 약간 동화 속에 있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 알록달록한 단풍도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 중에서 단풍 구경 보내주신 2094님께 나노폴리 비누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삼세판 퀴즈 재밌게 즐기고 계시죠?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선물은 바로 입안 가득 퍼지는 추억의 맛 청춘 누룽지 드리는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지금 흐르는 이 노래는 1935년 10월 12일에 태어난 이탈리아 성악가의 노래 푸치니 투란도트 공주는 잠 못 이루고입니다.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와 더불어서 세계 3대 테너라고 불리는 이 성악가는 누구일까요? 1번 루치아노 파바로티, 2번 페페로니 스파게티. 다시 말씀드릴게요. 1번 루치아노 파바로티, 2번 페페로니 스파게티.

깨리. 한 분께 청춘 누룽지 보내드립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1053이나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세요. 힌트 노래 드립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와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함께 부른 마이 웨이. 그리고 루치아노 리치의 사랑의 이말 밖엔.

노래 듣고 왔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함께 부른 마이 웨이, 그리고 리치의 사랑의 이말 밖엔. 진짜 우리는 너무 정말 상냥하고 여러분께 선물 드리고 싶어서 안달난 방송 두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자, 정답 1번 루치아노 파바로티였죠. 네. 1935년 오늘 이탈리아에서 태어났고요. 2007년에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어요. 725님, 아, 엄청 헷갈렸네요. 빗띠가 힌트 줘서 1번. 아주 헷갈렸죠. 8424님, 루치아노 파바로티요. 3대 테너 중 한 명이죠. 1002님, 아하, 1번 하셨고. 1691님, 정답 파바로티. 아, 근데 페페로니 스파게리도 먹고 싶어요. 땡큐. 자, 정답 1번 루치아노 파바로티 맞춰서 청춘 누룽지 받아가실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7225님입니다. 축하드려요.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유회승입니다. 미워하다 그리워하고.

두쉐 뮤직 김빛나입니다. 내일은 여러분의 선곡 센스가 필요한 날이에요. 큐시트 싹 비워두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주제 선곡 대결로 만납니다. 오늘 끝곡은 어반자카파의 그날의 우리 들려드려요. 내일도 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Baby.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입니다. 성인들은 묵주기도 안에서 성덕에 이르는 참된 길을 찾았습니다. 성 요한 23세 교황도 묵주기도를 할수록 더 강하고 더 선한 마음을 지니게 된다며 어느 곳에 머무르든 무엇을 하든 묵주 기도와 함께 하셨고 생전에 신자들과의 마지막 아련 자리에서도 간곡히 당부하셨지요. 최소한 하루 한 번이라도 묵주 기도를 바치는 데 시간을 내십시오. 묵주 기도로 위안과 강인함, 충실함을 얻을 것입니다.
0: 방송 선교 후원 신청 및 문의 전화는 1588-2597, 1588-2597번입니다. 강원도 홍천군에는 신앙 깊은 공동체 성산본당이 있습니다. 65년 전 공소의 청년들은 현재의 성전을 손수 지었습니다. 40년 전 중년이 된 교우들은 강가에 돌을 주워와 교육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들어선 10여 년 전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공소 다섯 곳을 한 번에 새로 짓기도 했습니다.
2: 65년 세월 동안 평안한 신앙의 보금자리였던 성전은 지붕이 무너질까, 바닥이 내려앉을까 걱정해야 하는 불안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성전 신축 사업은 코로나 사태와 함께 중단되었고 그 사이 성전은 긴급한 보강이 필요한 위험한 건물로 진단받았습니다. 여전히 신앙의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젊은 우리 교우들이 하루라도 빨리 위험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의 마지막 여정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0: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을 모아주세요. 후원 문의는 010-2848-2066 ARS 060-700-2066입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5.3MHz CPBC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QP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1: 평화방송
0: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요소할길 전현금 세실야수녀입니다. 어제가 군인주일이었죠? 혹시 우리 가족 중에서 자녀나 동생, 오빠를 군에 보내신 분 계신가요? 아들을 처음 군에 보내던 날 씩씩하게 손을 흔들며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은 한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힘든 일은 없을까? 전화 한 통화만 와도 안심이 되고 짧은 문자 하나에도 마음이 놓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볼 수 없는 그 시간,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계시죠. 우리 젊은이들이 어디에 있든 주님께서 가장 가까운 보호자가 되어주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솔길 출발합니다.

0: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네, 오늘 첫 곡으로 갓등 중창단의 노래로 사랑하는 그대에게 함께 들었습니다. 예, 군인주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문득 제가 수녀원 입회하던 날도 떠오릅니다. 집을 떠나는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은 뭐 군대에 보내든 수도원에 보내든 부모의 마음은 참 비슷하지 않을까요? 집 떠난 자식 바라기. 네, 잘 지내고 있을까? 아픈 데는 없을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 마음은 더 자주 그곳으로 가던 시간들 말이죠. 여러분도 그런 집 떠난 자식 바라기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군에 간 아들 아니면 수녀원이나 수도원에 간 자녀, 멀리 떠난 가족에게 오늘은 전하고 싶은 한마디 문자로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문자 남겨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또 올려주신 사연이 푸르날 사무엘님, 네, 일정이네요. 네.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3일 동안 잠깐씩 일도 하고 또 쉴 때는 쉬면서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은 열심히 일하면서 이렇게 오솔길 함께 걸어요 하셨네요. 아이고 부지런하신 우리 사무엘 형제님, 잠깐씩 또 쉬고 또 일도 하면서 참 알차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네요. 네, 저희는 뭐 토요일에는 2주 3호 가시는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예, 의정불교 신부님 오셔서 2주 3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고, 예, 이주민들도 많은지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는 이주민일까요 아닐까요 하고 물어보셨는데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근데요, 우리가 다 같이 이주민이라고 하셨어요. 누군가 어딘가에 고향을 다 떠나서 살고 있고, 또 이북에서 피난살이로 해서 오신 또 그런 분들도 계시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고향의 땅에서만 무작정 지금 뭐 살고 계신 분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신앙으로 보면 또 우리는 모두 또 하느님의 자녀로서 뭐 이주민이다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대사님, 네, 연휴 잘 쉬고 당진에 왔네요. 오늘도 오솔길을 함께 산책합니다. 옛적에는 국군의 날 시내에서도 행진도 했었는데요. 맞아요. 아, 정말

멋졌었잖아요. 그랬는데 요즘엔 이번에는 뭐 행진은 안 했지만 행사는 한 것 같습니다. 국군의 날 군인.

네, 소프라노 강혜정의 목소리로 성모의 노래 들었는데요. 네, 1273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예, 배은선 수산나님께서 저희 둘째 아들 예, 안드레아가 공군에 가 있답니다. 남자들끼리 통하는 게 있어서 남편과 매일 통화를 해요. 그들만의 통화하는 게 있다고요.

재밌네요. 남편이 좋아해요. 이제 병장이라 끝까지 잘 지내고 무사히 제대하길 기도해봐요. 와, 그렇죠. 아들은 또 아버지하고 또 군대 얘기하면 여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얘기하면서 서로가 좋아하나 보네요. 이 병장이면 이제 끝날 때가 됐나요? 무사히 정말 잘 끝까지 건강하게 예,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대할 땐 또 부모님들이 또 엄청 설레면서 기뻐하겠네요. 그죠? 예. 임유리님, 너무 웃기는 문자네요. 군대에 보낸 가족도 없고 곰신이었던 적도 없지만 군대에 남친을 보냈거나 자식을 보내신 분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지뢰 사건도 있었고요. 아유, 그렇죠. 지뢰 사건 같은 게 이렇게 참 산발성 가까이에 있는 그런 거기에서 복무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은 항상 가슴이 부모님들이 조마조마하겠죠. 그런데 이런 사건도 일어나고 그러면 가슴이 철컹합니다. 정말. 자, 근데 이 군대에 보낸 가족도 없고 곰신이었던 적도 없고 애인이 없으셨나요? 예, 그래도 이렇게 군대 간 가족을 기억해 주셔서 고맙고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0545님 인천교구 고강동 성당의 송요찬 아킬리노입니다. 이제 오늘로 2027 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디데이 예 38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네요. 그러게요.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요. 얼마나 다들 가슴이 또 콩닥콩닥 하면서 긴장할까요? CPBC 가톨릭평화방송 기도의 오솔길에서 전국의 모든 고3 수험생 여러분 응원합니다. 힘내라 힘 아자아자 파이팅. 11월 19일 목요일에 수능 대박나세요. 이렇게 대박을 또 예언해 주셨는데요. 예, 오솔길 가족 중에서 네,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 네,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또 본인도 얼마나 할까요? 기도를. 예, 우리 모두 마음 모아서 또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티나님께서 네, 연휴 때 2박 3일 서울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예, 너무나 잘 하셨네요. 건강에 그래도 조금 이제 많이 좋아지셨구나 싶은데요. 예, 어머님도 보고 왔고 편안하게 계시더라고요. 요즘도 계속 기도하니까 하느님 보살펴 주시는 듯해요. 아들도 잘 보고 왔습니다. 신장 이식시키고 3년 만에 갔어요. 건강에 안 좋아 못 갔는데 다행히 하느님 보살핌으로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감사했답니다. 아유, 그러게요. 신장 이식하고 그래도 잘 적응이 됐군요. 아드님 송유현 안젤로인가요? 네, 안젤로 화살기도 부탁한다고 하셨네요. 네, 건강 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때문에 기도의 오솔길 문 두드렸어요. 너무 막막했는데 하느님이 살려주신 아들이기에 기도의 오솔길 잊지 못합니다. 와, 그렇죠. 오솔길에서는 많은 오솔길 가족들이 티나님 그리고 티나님 아드님 또 티나님 어머니 예 다들 기억들 많이 해주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다들 편안하시다니까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죠. 네, 고맙습니다. 2037님 어느새 마지막 연휴가 끝나고 월요일인 오늘은 어찌나 뭔가 마음이 찌뿌둥한지 시간이 더디게 가고 있지만 삶은 쉼터가 열리는 기도의 오솔길로 들어왔어요. 어제는 조카 결혼식이라 예식장에 다녀왔는데요. 주례가 없이 예식을 하는데 따분하고 지루한 주례사가 없으니 예식 시간이 또 짧고 주인공인 신랑 신부가 돋보이는 것 같아서 그건 좋았어요. 예, 요즘엔 뭐 다 방법들이 옛날식으로 안 하더라고요. 대개는 낮에 안 하고 뭐 저녁에 또 결혼 예식 예절을 하는 데도 많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둘이 손 붙잡고 들어가는 데도 있고요. 아버지가

딸을 이렇게 신랑한테 데려다 주지 않은 가족도 많아요. 자, 그러니 뭐 가족마다 다른 방법으로 또 축복도 해주고 계시겠죠. 예, 아무튼 뭐 어제도 저희 수녀님 가족 중에 누가 결혼식 한다고 저보고 거기에 오석길 찐 진짜 애청자가 있는데 수녀님 같이 안 갈래냐고 어디 청담동이냐 어디 역삼동인가요? 거기서 성당에서 미사 예, 뭐 한다고 혼배 미사 한다고 가자고 하는데 아이고 제가 그냥 기도만 해드릴게요 했는데요. 그 신랑 신부도 좀 열심히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별빛사랑 안젤라님, 네, 비가 오려나 꾸물꾸물하네요. 모두들 건강들 잘 챙기세요. 예, 오늘 저녁쯤에 저녁편쯤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지금 서울이 조금 어두워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무척 무더웠어요. 어제부터. 오늘도 제가 오는데 땀이 쩍쩍 났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긴팔 입었다가 다 허리에다가 가디건은 허리에다 질끈 묶고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요런 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유스티나 자매님 사연 만나봅니다.

우리 아들들 정수 미카엘과 정시호 라파엘. 중환자실에서 아픈 너를 떠나보낼 수 있다는 말에 하늘이 무너졌는데 기도가 다 아기가 회복했답니다. 그 이후 첫 돌이 되던데 아이들에게 세례를 선물로 주었답니다. 7살, 5살 우리 아들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스틴 아자매님, 두 아드님 정수호 미카엘 그리고 정시호 라파엘이 건강이 회복돼서 뭐 세례도 받고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축하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시절에 중환자실에서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근데 이제 회복된 은총도 체험하고 아이들이 이제 다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죠. 이건 아마 유스티나 자매님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라고 주셨던 잠시의 시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네, 아이들에게 또 세례를 선물로 주신 일, 돌에 돌, 아이고 너무 잘하신 일이죠. 아마도 그 은총 때문에도 더 아이들이 건강하게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7살, 5살 한창 예쁘게 잘 자랄 텐데요. 네, 미운 7살이라지만 뭐 요즘에는 서너 살 때부터 아이들이 너무 조숙해서요. 그때부터 너무 말썽을 피워가지고 부모님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집안의 아이들도 많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정말 다소곳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네, 미카엘과 라파엘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라고 잠시 오석일 가족과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생명이신 주님, 유스티나 자매님의 두 아들 정수호 미카엘과 정시호 라파엘의 축복을 위해서 빕니다. 특별히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맸던 아이 때문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던 그 시간에 바쳤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신 은총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첫돌 무렵 두 아이에게 세례를 선물하고 주님의 자녀로 봉헌하셨으니 주님께서 두 아이의 삶을 오래도록 지켜주소서. 이제 7살, 5살이 된 미카엘과 라파엘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소서. 몸과 마음이 모두 튼튼하게 성장해 밝고 따뜻한 아들로 자라게 해주소서. 두 아이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주시고 두려울 때 용기를 주시며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고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두 아들이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고 세상에는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소서. 내려주신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며 미카엘과 라파엘의 오늘과 내일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아멘. 예, 신청하신 곡 함께 듣겠습니다. 예, 이경수 노래입니다. 나의 아이야.

네, 여러분의 마음속 소망을 직접 주님께 또 여러분의 목소리로 청해보세요. 둘이나 셋이 마음 모아서 청하는 기도는 주님께서 꼭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은청도 베푸시죠. 예,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수녀님 저희 이런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해요 하고 음성기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응원의 문자가 막 올라왔네요. 민들레 프리스카님, 네. 두 대천사 미카엘, 라파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 오늘 수업도 크게 옆에다 붙여주셨네요. 예, 맞아요. 이렇게 든든하시겠어요. 네, 유스티나 자매님, 네, 가족은 그렇게 그 대천사 아들을 둘이나 이렇게 딱 버티고 기둥처럼 있잖아요. 애들이 점점 커서 정말 성장해서 어른이 됐을 때는 정말 큰 힘이 되겠죠. 네, 크리스나님께서 네, 또 유스티나 자매님 두 손 꼭 잡아주고 싶네요. 정수호 미카엘과 정시호 라파엘이 건강히 잘 자라길 두 손 모읍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두 손 꼭 잡아주신다고 하니까 또 힘이 뿡뿡 솟아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0693님, 네. 미카엘 라파엘이 주님의 기적으로 살아났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써 무럭무럭 건강하게 살아나게 해주소서. 아이고, 네, 주님께서도 뭐 오늘도 내일도 손붙잡아 주시고 또 지켜주시리라고 우리 함께 믿어보면 좋겠죠. 뭐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낸다고 하니까 너무 기쁜 일이에요. 네, 2037님, 네. 유스티나 자매님의 천사 같은 두 아들 미카엘, 라파엘 두 어린 형제가 어릴 때부터 중환자실에서 고통을 겪고 나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니 주님께 감사드려요. 앞으로는 유스티나 자매님의 가정에 행복한 꽃길. 아, 이름이 너무 이쁘네요. 이 단어가 행복한 꽃길만 있을 거라 믿어요. 아멘. 예, 꼭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 된답니다. 예, 주님께 또 의탁하면서 기도해봐요. 하하대사님 그리고 푸른하늘 사무엘님 얼바오로 바라기님 네, 천주님 유스티나 자매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들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주님의 사도가 되게 하소서. 예,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네, 이렇게 기도를 또 올려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군 장병들을 위한 기도. 평화의 주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족의 품을 떠나 낯선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장병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훈련의 순간에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지치고 외로운 순간에는 서로를 돌보는 배려와 따뜻한 마음을 주소서. 먼 곳에서 아들을, 딸을 기다리는 부모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자녀의 무사함을 걱정하는 그 마음이 기도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가족을 생각하며 열심히 복무에 열중하는 젊은이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내려주소서. 우리 장병들이 건강하게 복무하고 사랑하는 가족품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며 그들이 지키는 이 한반도의 땅에도 참된 평화가 하루빨리 머물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평화를 구하는 기도, 추준호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의 CPBC 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굉장히 긴 문자가 올라와 있는데요. 0693님께서 8월 27일 음성기도 사연 최민준 다니엘입니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네. 수녀님과 여러분.

분들의 기도 덕분에 주님을 붙잡고 힘을 내며 살고 있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에는 WYD 십자가 미사를 데리고 왔어요. 그렇군요. 십자가를 이제 모시고 또 미사를 하셨군요. 미사 내내 얼마나 감격스럽던지요. 십자가에 손을 얹고 저를 걱정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저도 기도를 하고 왔어요. 십자가 경배가 한 번의 이벤트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에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신부님의 강론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뿐만 아니고 다른 이웃을 위해서도 매일 기도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수녀님과 기도의 오솔길 가족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주님 은총 가득하세요. 와, 그 십자가의 은총을 많이 받으셨네요. 예, WYD 십자가가 여기저기 이제 순회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기도하신 분들이 굉장히 뭔가 마음의 평화도 얻고 새로운 다짐도 하게 되고 또 때로는 마음의 치유의 은총도 받았다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근데 우리 최민준 다니엘 형제님도 예, 마음으로부터 깊은 어떤 감동과 그리고 다짐, 새로운 삶을 다시 살겠노라 하는 신앙적인 그런 결심을 주님께 바치셨군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가끔씩 이렇게 오셔서 네, 좋은 얘기 나눠주시고요. 오솔길 가족들에게도 힘이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69 하나님, 네, 어렸을 적엔 군인 아저씨 하면 굉장히 큰 어른같이 느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아직 어린 청년들이고 제가 일찍 결혼을 했더라면 아들뻘 정도의 친구들이라는 걸 인지하고 나서는 군인분들에게 더 고맙고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군 생활하는 동안 정말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지내다 사회로 복구하기 기를 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예 복귀죠. 복구가 아니라 그리고 군대에서만큼이나 아슬아슬하게 아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그런 청년들보다 또 어른인 분들께서 한 번이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주시고 차나 뭐 식사라도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따독따독 해주고 청년들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이 너무 좋은 말씀 하셨네요. 뭐 군에 간 청년들뿐 아니라 지금 또 얼마나 정말 영혼을 갈아서 직장에서 어지에서 온몸 다 바쳐서 열심히 살고 있는 또 청년들도 있고요. 이렇게나 저렇게나 내가 어떤 좋은 직장을 또 잡아서 나를 투신할 수 있을까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 정말 마음 담아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고맙습니다. 7471님, 예, 대장 내시경과 위 내시경을 했는데요. 대장에서 용종을 4개나 떼고 조직검사도 두 곳이나 했어요. 수녀님 목소리 들으면서 위로받는 중이에요. 와, 용종을 4개나 떼셨어요. 그래도 대장에 용종 4개 괜찮아요. 그건 뭐 암울면 되는 거고요. 조직검사를 했다고 하니까 뭐 떼낸 거는 조직 검사를 하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용종인 건 괜찮아요. 근데 뭐 암 그런 종류는 아니겠죠. 용종을 떼면 항상 뭐 조금 큰 거는 검사를 하더라고요. 괜찮기를 바라면서 예 위로를 받는다고 하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주님께 또 의탁하면서 우리 또 한 발씩 한 발씩 걸어가 보도록 해요. 예.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가겠습니다.

엄마의 묵주기도. 군에 아들을 보낸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들이 걱정될 때마다 묵주를 꺼내들고 기도하셨습니다. 성모님.

하나님, 우리 아들 잘 지켜주세요. 처음에는 아들이 무사하기만 바라며 한단을 바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 내용이 조금씩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성모님, 감기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훈련 때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다 어느 날엔 기도 끝에 한마디가 더 붙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 제발 전화 좀 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들은 나라를 지키느라 바쁘고 엄마는 묵주를 돌리느라 바쁘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묵주 한 알 한 알에는 엄마의 걱정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아들을 향한 사랑과 믿음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집 떠난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 결국 가장 오래가는 기도는 주님, 제가 할 수 없는 모든 것 당신께 맡깁니다. 그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어느새 저녁을 향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보내고 또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건 나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보금자리겠죠. 오늘도 먼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안전하게 돌아갈 따뜻한 자리가 있음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쉬어가시길 바라면서 끝곡으로 나흔아가 부르는 나 우리 하느님께 남겨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금 에밀리아나, 기술의 이동희 비오, 저는 성바오로 딸 수도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CPBC FM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 협의회.

0: CPBC 오디오 드라마 성인이 된 미디어 사도 카를로 아쿠티스 제1화 예수님의 꼬마 친구.
1: 주님, 카를로 아쿠티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2: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소서.
1: 카를로 아쿠티스와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3: 아멘.
4: 라제시, 여기 있었구만.
5: 아, 할아버지 오셨어요? 몸이 안 좋으셔서 못 오셨나 싶었는데.
4: 아무리 와봐도 와야지. 카를로한테 내가 받은 게 얼만데. 나 같은 길거리 불황자들까지 돌보느라 병이 났는가. 이 늙은이가 먼저 갔어야 했는데 그 어린 게 이제 고작 15살인 것을.
5: 그런 말씀 마세요. 카를로가 무료급식소에 갈 때마다 얼마나 행복해했는데요.
4: 그나저나 안토니아랑 안드레아는 좀 어때? 괜찮아?
5: 괜찮을 리가 있나요? 아들을 잃었는데. 가서 위로 좀 해주세요. 아, 마침 저기 있...

0: 네요. 안토니아.
1: 괜찮아요, 할아버지. 아니, 괜찮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으니 우리 카를로가 외롭지는 않을 것 같네요.
0: 그러니까 나도 장례식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온건 처음 보는구만. 성당 밖까지 사람들이 가득해서 하마터면 못 들어올 뻔했다니까.
2: 저 카를로 부모님 되시죠?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3: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누구신지 처음 뵙는 분인 것 같은데.
2: 아, 저는 카를로가 만든 웹사이트를 보고 왔어요. 정말이지, 그 웹사이트를 보고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느꼈는지 모르실 거예요. 저 말고도 웹사이트 보고 장례식에 찾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1: 그래요? 정말 감사합니다. 카를로의 노력이 헛된 게 아니었네요.
4: 안녕하세요?
1: 누구?
4: 아, 네. 저는 카를로 다니는 학교 근처 건물 있어요. 나그 건물 관리해요. 카를로 나한테 잘해줬어요. 외국인인데. 도시락도 줬어요.
3: 아, 그랬군요. 우리 카를로가 참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미쳤네요.
5: 아줌마, 아저씨.
3: 레오네 아니니? 어서 와라.
5: 너무 늦었어요. 제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카를로를 볼 자신이 없어서.
3: 괜찮아. 지금이라도 잘 왔다, 레오네. 어렸을 적 친구가 왔으니 카를로도 무척 반가워할 거야.
1: 그래, 레온의 널 보니까 너네 초등학교 때가 생각난다. 기억나니? 레온의 네가 툭하면 우리 카를로 못 살게 굴었잖아.
5: 네.
6: 야, 카를로! 저리 비켜! 미끄럼틀 내가 먼저 탈 거니까!
7: 왜? 내가 먼저 줄 섰는데?
6: 비키라면 비켜!
7: 좋아. 내가 먼저 줄 섰지만 양보해 줄게.
6: 진짜?
7: 응. 대신 다음에는 먼저 타고 싶으면 밀지 말고 말로 해줄래?
6: 싫은데, 싫은데, 싫은데, 메롱! 안탈 거면 소리 가!
1: 괜찮니? 레오네, 너또 우리 아들 괴롭히고 그럴래?
6: 카를로 엄마다! 도망가자!
1: 너 거기 안 서! 내가 진짜 속상해서. 카를로, 너도
7: 안 돼.
1: 그냥 당하지 말고 밀어버려. 제가 때리면 너도 때리고, 제가 소리 지르면 너도 소리 지르고, 응? 웃지만 말고. 아니, 툭하면 장난감을 뺏기고 오질 않나, 먹을 걸 주고 오질 않나. 그렇게 착해서 앞으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려고 그래?
7: 저도 같이 싸우려고 했는데요. 그럼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가지고.
1: 내가 너또그말할줄 알았다.
7: 엄마, 저 배고파요.
1: 배고플 때도 됐지. 오늘 온종일 밖에서 뛰놀았으니. 얼른 집에 가서 뭐라도 좀 먹어. 근데 카를로,
7: 네?
1: 엄마가 지금 또 회사에 가봐야 할것 같아.
7: 아, 괜찮아요.
1: 미안. 대신 라제시 삼촌이 집에 데려다 줄 거야. 라제시,
8: 네.
1: 초코잼 바른빵 두 조각 이상은 절대 주면 안 돼요. 알았죠? 오늘 아침에도 벌써 하나 먹었단 말이에요.
8: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걱정 마시고 잘 다녀오세요.
7: 걱정 마시고 잘 다녀오세요.
1: 어째, 이거 뭔가 찜찜하긴 한데. 라제시만 믿어요.
8: 네.
1: 그럼 엄마 간다.
7: 안녕.
8: 자, 그럼 우리는 집으로 가볼까?
7: 라지 씨 삼촌, 우리 집에 가서 영화 봐요. 영화, 영화.
8: 영화? 좋았어. 어떤 영화 볼래?
7: 그야 당연히.
9: 007 제임스 본드.
7: 어? 성당이다. 라제시 삼촌, 우리 성당 갔다 가요.
8: 아, 또? 집에 가서 영화 보자며.
7: 그렇긴 한데 영화보다 예수님이 더 보고 싶어졌어요. 네? 웃어요.
8: 알겠어, 알겠어.
7: 빨리, 빨리, 빨리요.
1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11: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12: 어쩌라고?
11: 일반인이라도 심폐소생술하면 생존율이 1.7배나 차이 난다는데?
12: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일이 있겠냐? 게임 오버.
11: 야! 야!
10: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 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12: 덕분에 살았다, 야.
11: 밥 한 번 사.
13: 우리는 처음을 기억합니다. 처음 학교에 갔던 날, 처음 사랑을 만나던 때, 처음 월급을 받았던 날, 처음 내 아이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하지만 기억할 수 없는 처음이 있습니다. 처음 하는 나와의 이별, 장례. 가톨릭 전통 안에 세워진 평화상조가 당신은 기억할 수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영원히 기억될 당신의 마지막 처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88-1774 1588-1774로 전화 주시면 지역과 종교에 상관없이 가입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가톨릭 장례 문화를 선도하는 평화상조가 늘 여러분의 마지막 처음과 함께하겠습니다.

0: FM 105.3MHz CPBC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QP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카레를 먹다 보면 그런 상황 있잖아요. 감자인 줄 알고 큼직한 건더기를 야무지게 먹었는데 알고 보니 당근이었던 거예요. 감자로 위장한 당근을 한 입 딱 씹으면 그게 그렇게 언짢을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이 이 카레와 같다면 월요일은 분명 이 당근일 거예요. 금요일쯤 되어야 감자 정도 되겠고 주말은 당연히 고기죠. 그래도 그거 아세요? 카레 속 당근 같던 하루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저와 함께 좋은 음악 곁들여서 수다 떨다 보면 이 퇴근 시간도 육아 마무리할 시간도 금방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실 고기만 있는 카레 맛있을 것 같지만요. 그거 별로 맛없더라고요. 야채들이 적당히 들어가줘야 맛이 훨씬 풍성해진달까요? 실은 월요일이 유독 힘들었던 저의 역발상이었습니다. 신나라의 달콤한 5시. 안녕하세요. 신나라입니다.

10월 12일 월요일 신나라의 달콤한 5시 오늘 첫 곡 노라조 카레. 월요일입니다. 휴일 뒤에 월요일이라 유독 피곤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조용히 손들어 봅니다. 유독 피곤하더라고요. 오늘 여는 말에서는 일주일을 카레에 비유한다면 아마도 월요일은 당근이 아닐까 재미삼아 이런 이야기 해봤는데 주말 농사 짓는 저희 엔지니어 선배는 당근 나왔으면 우와 당근이다 해야지 왜 언짢냐고. 아니 이게 당근 맛있죠. 당근 달짝지근하니 맛있는데 감자인 줄 알고 먹는 당근은 또 다르잖아요. 이게 기대와 다르니까. 어때요? 코미들은 카레 재료 중에 어떤 걸 제일 좋아하세요? 어릴 때는 이 곰국 솥에 끓인 카레 참 많이 먹었는데 말이죠. 요즘은 뭐 인도식 커리다, 일본식 카레다 이런 전문점도 많지만 가끔은 옛날에 먹던 그 한 솥 가득 끓인 카레 맛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코미들의 카레 취향 궁금해요. 어떤 재료를 좋아하시는지, 유독 싫었던 재료도 있는지 카레에 관한 추억 이야기 들려주세요. 한 통에 100원 되는 유료 문자 샵 1053번 또는 무료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PBC 빵빵톡 유튜브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임현정, 사랑의 향기는 설레임을 타고 온다. 동훈님이 신나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고 하셨고요. S010님은 배고파요.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비가 온다는데 해물파전이라도 해먹어야 하나요? 라고요. 명동은 지금 비가 엄청 내리고 있어요. 지금 거의 빗소리가 엄청납니다. 장대비가 오고 있어요. 아마 퇴근길 오늘 좀 늦은 밤부터 온다고 기상예보가 돼 있어서 우산 안 챙긴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날씨 확인하시고 퇴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물파전도 좋지만 카레도 좋지 않을까요? 비 오는 날? 송윤리님이 이제 휴일이 성탄절까지 없다면서요. 달디 화이팅하세요. 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거 주제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무슨 제가 한 쉰 몇 살쯤 됐을 쯤에 추석이 한 열 며칠 된다. 뭐 그때까지 참아봐야죠. 일단 올해 안에는 휴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아쉬워요. 유리님이 갑자기 카레가 먹고 싶네요. 달디 고기, 양파, 당근 제가 좋아하는 순서

고구마 카레 하실 땐 당근도 빼주셨습니다. 고구마가 김치랑 또 단짝이잖아요. 이 카레 김치랑 이 카레 김치랑 진짜 궁합이 좋았어요. 아, 먹고 싶다. 말하다 보니 달디의 카레 취향도 궁금하네요. 저도 왜 이 고구마 카레 먹어본 것 같죠? 어디선가 이 메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도 먹으면서 와, 이 익은 김치랑 고구마 카레 진짜 잘 어울린다 이 생각했는데 아, 또 먹고 싶네요. 아, 보통 카레 취향 하면은 뭐 인도식 카레, 일본식 카레, 한국식 카레 뭐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셋 중에서 다 좋아하긴 하는데 매일 먹으라고 하면 한국식 카레 고를 것 같아요. 특히 그 3분. 3분 카레 그 매운맛 되게 좋아합니다. 주기적으로 생각나더라고요. 아, 나중에 한번 만들어서도 먹어봐야겠어요. 2702님은 가람 마살라와 버터향이 길게 남는 묵직하고 진한 일본식 인도식 카레를 좋아합니다. 아, 버터향 있는 인도식 커리도 가끔 진짜 생각나죠. 맛있겠네요. 오늘 저녁은 꼼짝없이 커리일 것 같습니다. 카레나요? 우리 다른 코미들의 뭐 재료 취향 아니면 요리법 취향 카레 취향 궁금합니다. 샵 1053 빵톡 유튜브 채팅창으로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세요. 1948님 신청곡 서영주 당신은 누구시길래

2702님 신청곡 로코베리 안녕 가을아 서영주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어드렸습니다. 영미님이 인도캅에는 향신료가 너무 세요 라고 아 이거는 취향 탈 수 있겠네요 진짜. 그럼 영미님 뭐 허거 뭐 마라탕 이런 것도 못 드시겠네요. 고수 들어간 거 베트남도 그렇고 아, 요 맛있는데 아, 공룡탱크님은 카레 큼직한 깍둑썰기 좋아요. 엄마가 카레에 대파를 넣어요. 라고. 카레에 대파 넣는 건 진짜 처음 들었어요. 근데 썩 안 어울릴 것 같진 않습니다. 뭔가 좀 더 시원한 향이 날까요? 상상은 안 가네요. 제가 요리를 안 해서 그런가? 2037님, 달디 연휴 잘 보냈나요? 저는 어제 조카의 결혼식에 다녀왔는데요. 요즘은 주례를 안 하나 봐요. 그래서인지 지루한 주례사가 없어 예식 시간도 짧아서 좋았고요. 주인공인 신랑 신부가 돋보여서 좋았습니다. 라고요. 주례가 익숙하신 분들이 있죠. 저는 사실 최근에 결혼식 갔을 때 주례를 한 번도 못 보긴 했어요. 저도 간혹 친구들 그 결혼식 사회 많이 봐주는데 한 번도 주례가 있었던 적이 없네요, 저는. 주례가 있는 예식은 엄청 길겠네요. 어떨지 궁금합니다. 달달한 상현 베드로님은 단호박 아니면 애호박 카레도 맛있어요. 라고. 오, 이거 좀 달콤할 것 같아요. 세훈님네 집에 카레는 닭고기를 넣어요? 엄마하고 아빠가 닭카레를 만들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맛있는 닭카레가 완성돼요. 라고. 아, 닭을 넣으면 닭카레가 더 맛있어진다. 그쵸. 저는 보통 일본식 커리 먹을 때 닭고기 넣어주는 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약간 매콤하게 소스랑 곁들여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3870님 새싹 문자. 참 좋은 방송 늘 잘 듣습니다. 태어나 처음 만든 카레가 생각나요. 저 시골 여고 다닐 때 가정시간 실습시간에 만난 카레였는데요. 새롭게 느껴지네요. 처음 만든 카레 교무실 선생님들께 대접도 하고 깔깔 웃으며 먹었던 카레 그때와 그립습니다. 50년 전이지요 라고요. 귀한 추억 나눔 감사합니다. 와, 그 당시면은 이제 카레라는 메뉴가 익숙하지 않았던 시대였나 봐요. 그때 오 이런 음식이 있대 하면서 최신 유행 트렌드로 이렇게 커리를 만들어서 선생님들과 나눠 드셨나 봅니다. 와. 4746님은 달디는 돼지고기 커리와 소고기 커리 중에 어떤 걸 더 좋아하세요? 참고로 카레에 가지를 넣으면 풍미가 좋아집니다. 라고요. 가지 넣으면 너무 맛있겠네요. 가지가 또 재료가 그 소스 같은 걸 싹 빨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먹으면은 그 말캉한 식감 속에 소스가 아주 잘 배어있는. 아, 맛있겠다. 다음에 저도 가지를 꼭 넣어볼게요. 저는 소고기 커리를 더 좋아하긴 합니다. 돼지고기 커리? 아, 돼지고기 커리도 괜찮네요. 맛있는데 둘 다 어떡하죠? 4746님은 어떠세요? 둘 중에 뭘 더 좋아하세요? 아, 그러니까요. 저희가 오프닝 열면서 뭐 월요일은 딱히 비유를 하자면 카레에 들어간 야채 같다. 또 금요일은 고기다 했지만 정말 풍미를 돋우는 거는 야채인 것 같습니다. 가지를 넣어야 맛있다. 꿀팁 접수요. 버스커버스커의 잘할걸 들으면서요. 또 사연 받아볼게요. 7883님 신청곡입니다.

보통의 우리.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딱히 힘들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저 자신답게 구는 것 같은데, 친절과 다정이 기본값인 사람들. 자연스럽게 사람의 마음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요즘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유재인간이래요. 유죄인간이라니 재밌는 말이죠. 생각해보면 그럴듯해요. 본인은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정한 행동을 해서 주변인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거나 사랑에 빠지게 되기도 하니 반농담으로 유죄인간 맞다 싶기도 합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유죄인간이 있는데요. 그분을 보고 있으면 정말 너무 신기해요. 친구들에게 손수 만든 수제 키링을 선물하기도 하고 맛있는 걸 해주겠다며 집에 초대를 하기도 합니다. 다 같이 만나서 충만한 시간을 보내고 나면 집에 가는 길에 한 명 한 명에게 각각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데요. 해주시는 얘기가 어찌나 마음을 찡하게 하는지 한 번은 울컥 눈물이 날 뻔했다니까요. 이러니 그분을 도저히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항복하고 저도 그분을 아끼게 되어버렸습니다. 왜 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 이뤄 하노라 라는 옛 시조도 있잖아요. 다정이 죄라면 중대 과실임일 분명한 어느 죄 많은 사람의 얘기였습니다.

0: wait. Check this out. So look, I got Lulu and Fufu to talk. And you know what? We're actually communicating. Yes, dog and human kind of thing. I'm serious. And you know what they told me? This is what they said. They said, have a food stand for dogs at jazz festivals. I'm thinking, dude, that's the $1 million idea. I'm thinking, yeah, I'm set, man. I'm going to be a millionaire. And you know what? I'm going to have some big cars and nice big jets. And maybe we can even hang out with Robert De Niro. The four of us, yeah. We could be studs. We could be cool. Hanging out with Robert De Niro would be so fun, man. He'd be like saying, dude, just one word.
1: 윈터플레이 에스투비다 너의 인생이야 이어드렸어요. 오늘 보통의 우리에서는 요즘 핫한 키워드 유죄인간 다음 주에 이 키워드가 들어간 드라마도 시작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유죄인간 얘기를 좀 해봤는데 코미들에게도 이런 유죄인간인적 순간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뭐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인데 주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다든가 아니면 역으로 친구나 연인이 한 어떤 행동이 너무 설레고 좋아서 오래 기억된다든가 하는 거 말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나온 말이나 행동이라는 거. 그래야 유죄인간의 완성이거든요. 사연과 신청곡 기다릴게요. 샵 1053 빵톡 유튜브 채팅창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재밌는 사연이 있었는데 빵톡에 퐁퐁 김지혜님이 저에게 유죄인간은 달기랍니다. 좋아요. 저도 유죄인간 할게요. 근데 이렇게 직접적 플러팅 멘트를 해주시는 지혜님이야말로 유죄인간 아닌가요? 유리님은 안녕하세요. 저는 무죄인간 같네요. 라고요. 이어서 그런 사람들, 유죄인간인 사람들은 그저 빛을 내는 사람들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성장하면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저 부러운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밝게 빛을 내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라고요. 근데 이렇게 사람 그리고 인간을 사려깊게 보는 시선을 가진 유리님이라면 유리님도 무죄인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주변에 보면은 정말 그림자가 있을까 싶은 사람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물론 뭐 있겠지만

어쨌든 주변을 유리님 이야기처럼 밝게 빛내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고 저도 그런 사람들 보면 부러운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 같습니다. 유죄인간에 대한 이야기 신청곡 샵1053 빵톡으로 기다리면서요. 이번에는 4943님 신청곡 같이 들을게요. 장필순 어느새.

박학기 향기로운 추억, 장필순 어느새 4934님 신청곡에 이어드렸습니다. 클라라 베스님이 와, 그 옛날에도 유죄 인간이 있었나 보네요. 라고요. 우리가 보통의 우리에서 제가 한 시조의 한 구절을 읽어드렸더니 그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이뤄 하노라. 그쵸. 그 옛날에도 유죄 인간이 있었나 봐요. 최근에 기억하는 유죄 인간은 권정열 씨인데 10cm. 뼈찌님이 아 그럼 저도 더 열심히 죄를 지어야겠네요 라고요. 아유, 굳이 죄를 짓진 마시고요. 대구에서 루시아 유님은 멀리 홍콩에서 듣고 있습니다. 와, 여긴 아직 무덥지만 가을 느낌 물씬한 선곡 들으며 이렇게나마 가을 기분을 냅니다. 여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이야말로 유죄인간이네요. 오늘 선곡 전부 제 취향입니다 라고요. 와, 좋은 신청곡 보내주시는 것도 유죄라면 저희 코미들은 진짜 유죄인간 확실하죠. 홍콩에서 듣고 계시는 루시아 윤님의 음악 취향도 궁금한데 아쉽게도 오늘은 한 시간이 끝나버렸습니다. 내일도 와주실 거죠? 오늘 끝곡은 1174님 신청곡 김광석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보내드립니다. 내일 아침에도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약간 흐리고. 어쨌든 날씨 잘 살펴서 출퇴근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내일은 더 달콤할 거예요.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오늘 친구한테 괜히 날카롭게 말한 것 같아요.
3: 회사에서는 괜찮은 척 했는데 사실 너무 힘들었습니다.
4: 누군가한테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5: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 어디에도 남기지 못한 마음들, 그 이야기들이 매일 밤 이곳으로 옵니다. 이름도 얼굴도 묻지 않은 곳, 단 하나만 남깁니다. 당신의 이야기. 매일 밤 12시, 익명의 신부가 함께하는 라디오 고해소. 오늘도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6: 군종 후원회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맡겨진 소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와 후원은 큰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군종 신부님들과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해 변함없는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7: 한국 가톨릭 군종 후원의 담당 홍성학 아우구스티노 신부님의 말처럼 장병들의 마음에 신앙으로 함께하는 군종이 있습니다. 성전 건립 후원과 사목활동 지원으로 국군 장병들에게 평화를 주고 사제에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ARS 후원은 060-700-0105번입니다.

0: FM 105.3MHz CPBC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QP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0: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1: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주므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0: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아멘.

15살 소년은 어떻게 가톨릭 성인 품에 오르게 되었을까? 21세기 디지털 환경에서 모범적 신앙 실천을 보여준 첫 밀레니얼 가톨릭 성인 성 카를로 아쿠티스의 삶과 정신을 담아낸 오디오 드라마 성인이 된 미디어사도 카를로 아쿠티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성인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성체신심의 깊이와 디지털을 통한 일상 속 선교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오디오 드라마 10월 12일 월요일부터 10월 24일 토요일까지 CPBC 라디오를 통해 함께하실 수 있고 가톨릭 OTT CPBC 플러스와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CPBC 오디오 드라마 성인이 된 미디어사도 카를로 아쿠티스

0: 많은 청취 바랍니다.
1: 요즘 너무 힘든데 AI한테 물어볼까?
2: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그럼 어떻게 해야 괜찮아져?
3: 야, 자냐?
1: 아니, AI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었어.
3: 뭐가 그렇게 궁금한데?
1: 그냥 힘들 땐 어떻게 하나 해서.
3: 그건 나도 답은 몰라. 근데 네 옆에는 있어줄 수 있어.
2: 힘든 순간 필요한 건 AI의 완벽한 답보다 곁에 있어줄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3: AI에게 기대? 내 어깨에 기대.
4: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5, 청소년 상담 1388.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미국에서 사형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8일 2009년 미군기지 총기 난사 범인 니달 말릭 하산의 총살형을 집행하고 이를 생중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자국 군인을 상대로 사형을 집행하는 건 1961년 미 육군 2등병 존 베넷을 강간 살인미수로 교수형에 처한 뒤 65년 만이고 총살형은 1945년이 마지막입니다. 특히 사형이 공개적으로 집행된 것은 1936년 백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흑인 남성 레이니 베시아를 켄터키주에서 교수형에 처한 지 90년 만입니다. 사형 생중계에 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혹은 공화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옵니다. J.D. 벤스 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 사람이 수많은 무고한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잊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그렇다고 해도 나는 그걸 시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마크 웨인 멀린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원하지 않으면 생중계를 시청하지 않으면 된다며 미국을 공격한다면 우리가 끝까지 추적해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며 사형 생중계를 옹호했습니다. 톰 틸리스 공화당 연방 상원 의원은 X에 하산은 사형에 처해야 하지만 대중에 공개하고 생중계하는 것은 극도로 역겨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화당의 존 커티스 상원 의원은 죽음을 방송하는 것은 우리의 품격을 떨어뜨린다고 경고했고 오스틴 스콧 하원 의원은 사형 생중계는 지하디스트들이나 하는 일이다. 미국은 그보다 나은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10월 10일 제24회 사회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교황은 사형은 인간의 불가침성과 존엄성에 대한 공격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형 제도에 대해선 각자 입장이 있을 겁니다. 범죄자를 죽음으로 영원히 사회와 격리하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생중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인류 문명을 최소 100년 전으로 돌리는 일입니다. 과거 공개 처형은 범죄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주려는 취지였으나 군중이 죽음을 환호하며 즐기는 축제 같은 분위기로 변질됐습니다. 게다가 사형 생중계는 범죄 예방 효과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불안정한 심리를 가진 사람이나 어린이가 이를 보게 되면 트라우마를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한번 언론에 보도되면 그 영상은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온라인에서 반복 상영될 겁니다. 공개 처형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남았습니다. 사람의 죽음을 보며 환호했던 로마 시대와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못 받았다고 툴툴댈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10월 12일 월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청문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NJS

0: 여러분 환영합니다. 내일부터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시작됩니다. 평소 같으면 귀찮아서 넘겼을 02로 시작되는 번호를 딱 2주 동안은 웬만하면 반갑게 통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질문이 들려오면은 딱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저녁 6시 김준일의 시사천국, CPBC 김준일의 시사천국 듣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1분이 저희 프로그램엔 엄청난 에너지가 됩니다. 유튜브 김준일의 시사천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알고 계시죠?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0: 세상의 모든 시사, 김준일의 시사천국에 있습니다. 월요일의 정치 길라잡이 삼김천국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일 시사전화기자, 김환 한겨레 21 기자 두 분 모시고 시사연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네.
0: 김환 기자는 네. 뭐 요즘 다이어트를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4: 아, 네. 뭐 제가 현대의학의 힘도 좀 빌리고 예. 식사 좀 들하고 운동도 네. 하고 해서 살을 빼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5: 분명히 지난주에 비해서 가름해지셨어요.
0: 아, 그래요? 네. 네. 네. 저희가 물론 시사 현안을 엄중하게 다루는 네. 시간이긴 하지만은 매주 김환 기자의 네. 변모를 좀 네. 앞에 좀 채용, 체크해보겠습니다.
4: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검증하고 싶은 걸 검증해보시기 바랍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해 35.2% 나왔고요. 정당 지지도가 조금 놀라운데요. 국민의힘이 41.3%, 더불어민주당이 35.5%로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됐습니다. 자,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7.0%포인트 빠졌고 국민의힘은 2.9%포인트 올랐어요. 많이 좀 민주당이 빠졌네요. 어떻게 네. 봐야 되나요, 이거는?
5: 저는 지금 국민의힘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감사랑 인사청문회는 무조건 야당의 시간이에요.
0: 예.
5: 근데 지금 여당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는데 민주당이 너무 못하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데, 왜 민주당이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냐면은 민생은 안 보이고 집안 싸움만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집권 여당이 책임 있는 모습을 그렇게 썩 보여주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 보기에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땜질 처방, 후퇴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농지 전수조사고요.
0: 예.
5: 조금만 시간 되돌려보면은 레버리지 ETF도 그랬어요. 대체 집권 여당이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무엇을 하고 있냐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는 민주당 지지율이 최저예요.
4: 네.
0: 아니 뭐 못하는 건 알겠는데 네. 이렇게 한 번에 팍 빠질 일인가?
4: 그러니까 이 정도면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사고라고 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번에 7%씩 일주 주단위로 하는 조사인데 7% 빠지는 건 쉬운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김종인 기자가 말한 지점에 다 동의하고 예. 근데 그거 플러스 민주당 지지층이 식었다고 봐야겠죠. 나 이 여론조사에 이제 응답하고 싶지 않다. 그럼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정책의 실패보다는 지금 6월 3일 이후에 반복되고 있는 당내 갈등
0: 예.
4: 이런 부분들에서 민주당 지지층 이런 조짐은 계속 지금 관찰은 되어 왔거든요. 민주당 지지층 응답률이 떨어진다. 예를 들면 진보나 보수의 진보의 응답률이 떨어진다. 이거 관측이 되어 왔는데 한 번에 7%나 갔다라는 거는 한 지난주 정도 기점으로 해서 민주당 지지층이 아 나 이거 안 할란다 이제 완전히 이제 말하자면 응답 거부 상태에 들어갔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이 숫자를 설명하는 데는 더 유용한 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0: 그렇고 신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열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일이 없다. 뭐 네. 이렇게 봐야
5: 저도 방금 김한선배 말씀에 다 동의하고 유 이재명이건.

0: 에서 분명하게 이야기.
1: 물어봤군요 기자들이.
0: 네네. 네.
2: 이제 이게 함수로 따지면 4배 효율이 나야 돼요.
0: 그렇죠.
2: 네, 50 절반이 지나가던 때에서 예. 다시 2배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어.
0: 저희도 지금 언론도 이게 되게 초미의 관심사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친명계나 비명계나 개파색 옅은 분들한테 두루두루 많이 여쭤봤어요. 제일 많이 하는 얘기를 한 줄 요약하면 김민석 대표의 리더십이 어중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리더십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포용적 리더십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중간하니까 다도 아무도 거기에 마음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이따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강경층에서 막 그러니까 노이즈를 내면 예. 그걸 당대표가 나서서 진압을 하든가 아니면 그들과 물밑에서 밥 먹고 포용해가지고 그런 목소리가 못 나오게 하든가 그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이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최근에 왼쪽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당대표라도 민생을 향해 내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1: 아니 벼농사 하는데 가서 체험도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0: 아니 근데 그 새벽 5시에 하는 일정이랑 새벽 7시에 민티에서 하는 메시지가 전혀 그 앞에 민생 일정을 안 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내죠. 왜냐하면 거기서 결국에 여당 내 갈등 이슈만 계속 부각되거든요 지금.
1: 예, 예. 그렇군요. 리더십이 어중간한 이게 결과론적인 건데 어떻게 보면은 두루두루 다 잘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결론이 이렇게 나면 어중간하다 뭐 이렇게 비판적으로 그렇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잘 안 돼 안 돌아가고 있는 건 맞죠. 왜냐하면 단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식었다라고 표현했는데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 횡보세는 지금 구조적으로 끌어올릴 요인이 없기 때문에 횡보가 가는데 지난번 마지막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해서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아, 대통령 좀 짠하다. 대통령 저렇게까지 하냐. 이런 정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요새 많은 댓글은 뭐냐면 정치기사에 당은 뭐하냐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대체 민주당은 뭐하냐. 의원수도 그렇게 많고 예. 그렇게 잘 싸우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왜 이 국면에서 지금 대통령과 당의 동반 지지율 하락을 세 가지 정도를 짚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게 대통령 국정에 대한 그 자체 원천적인 불만이냐. 이제부터 못한다 한마디로 예. 이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뭐 섞여 있긴 한데 그게 다 그거였으면 여태까지 지지율을 이렇게 못 끌어왔겠죠. 그거 아니고 마지막으로 여권에 대한 피로감이냐. 여권 내부에. 저는 이게 상당수라고 해요. 그럼 이거는 대통령이 그립을 잡고 정리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모양새가 매번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된다. 뭐 이 부분이고 이게 아까 김종일 기자 얘기한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지금 중도 빠지는 데가 어디냐면 40대랑 충청권 그다음에 그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조조정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민주당 지지층에 대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이 그 경각심을 갖고 있냐 이거거든요. 오히려 2030 얘기 많이 했었는데 2030 지지율은 조금씩 올라요. 그나마. 근데 민주당의 코어라고 할 수 있는 40대 그리고 민주당이 어쨌든 뭐 중도 확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보는 이념 성향에서 중요하게 보는 충청권에서 빠지고 있거든요.
1: 예.
2: 그럼 이 부분에서는 당이 여기에 맞춤한 어떤 대응이나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돌아가는 모양새는 다 이미 민주당을 지금 전화를 받지 않더라도 지지할 사람들이 관심 있는 이슈에만 매몰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당이 안 보이는 상황이 되는 거죠.
0: 제가 왜 어중간한 리더십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예.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저한테 두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김민석 대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민주당의 TF 정당화였다는 거예요. 전체 그 민주당의 의원 전체가 뛰게 만들겠다. 그래서 저한테
1: 뭐 일각에서는 전 인민의 간부 아니야 뭐 이런 예. 얘기도 좀 나오고 했어요.
0: 예.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근데 예. 지금 그 의원이 저한테 이렇게 반문하더라고요. 지금 김 기자가 보기에 민주당 전원이 뛰고 있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보여주기식 TF였다라는 거고 거기에 공감이 안 됐기 때문에 의원들이 안 뛰고 있다라는 해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 이게 제일 더 예민해 보였는데 김민석 대표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1: 예.
0: 김한 기자처럼 아 내가 지금 조금 살이 쪘구나. 그러면 현대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지. 아, 그게 이제 그 문제를 인식했기 때문에 해결책이 나온 거잖아요. 예, 예. 해결책을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근데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지금 4개월이 넘었어요. 백서를 안 내고 있어요 민주당이. 그 민주당 모 의원들이 저한테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우리가 12대 4로 이겼다 하더라도 서울 이런 데서 지지 않았냐.
1: 예.
0: 그러면은 백서를 내서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뭘 더 고쳐야 되는지를 문제를 직시해야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니냐. 근데 왜 백서조차 내지 않냐. 이게 되게 김민석 리더십의 상징적인 거라는 거예요. 모두에게서 다 칭찬을 받을 수는 없다.
1: 그렇군요.
0: 어중간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1: 그 백서를 예전에 윤석열 정부 때도 이제 총선에서 지고 한번 냈다가 이게 윤석열 때문이냐 한동훈 때문이냐 가지고 이제 당이 대판 싸운 적이 있는데
0: 맞아요.
1: 지금 그게 두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이게 그렇죠. 누구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 때문에 뭐 진 거냐 예를 들면은 네.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진 거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이 생기니까.
0: 네. 그래서 그걸 더 이제 끌고 가고 싶지 않은 그 마음도 이해는 되지만 지금은 문제를 오히려 다 꺼내놓고 봐야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0: 그 몰핀으로 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외과적 수술이 필요할 때라는 거죠. 문제를 알겠습니다. 고쳐야 돼요.
1: 예, 평가는 뭐 냉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예,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있었던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사고 당일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태능 골프장 방문을 둘러싼 정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던 황제 골프 발언을 소환해 맹공을 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주로 선봉에 섰고요.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외교 대비라고 반박을 했고 주진우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려고 이걸 하니까 그 앞서서 청와대에서 골프장에 갔었다라고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예.
2: 그 주진우 의원이 정치적으로 충분히 뭐 야당 의원이 제기할 수 있는 이슈라고 보는데 이게 주진우 의원이 잡은 사이즈만큼 큰 사건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말하자면 쇼츠라든지 자극적인 알고리즘에서 본인을 소비시키다 보니까 마치 이거를 막 그날 분초 단위로 이걸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는 상황이 돼서 그러니까 알겠어요. 대통령이 국가의 모든 나라 일이 다 대통령 책임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 와중에 골프를 쳤다라고 하면 국민들의 감정이나 뭐 예를 들면 정서에 그래서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데 이게 근데 이제 마치 무슨 대통령이 엄청난 재난과 참사 상황에서 자기 책임을 방기한 것처럼 몰아가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메신저가 너무 방향을 잘못 잡아왔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0: 제가 그 회사에서 평화방송 오기 전에 한 2, 30분 걸리거든요. 회사에서 2, 30분 동안 이 관련해서 궁금해가지고 국민의힘 관계자들한테 쭉 전화라고 왔어요. 2, 30분 동안 그 제가 통화한 전원이 주진 의원이 과했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그래서 왜 과했어?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주말에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랑 골프 외교 준비한다라고 준비했고 주말이었고 그 다음에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고 대응 조치를 유선으로 명확하게 했다면 그게 뭐가 문제야? 이건 그냥 헛발질이야라고 말씀하신 의원도 있었어요.
1: 그렇군요.
2: 근데 주진 의원은 이런 문제 제기를 자기가 하고 이 문제 제기를 자기 쇼츠에 올리고 그 쇼츠가 그 알고리즘에서 돌아다니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과 각을 세워서 싸우고 있는 나 이런 이미지로 이제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저는 소재주의 정치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소재를 잡으면 이 소재가 예를 들면 온도가 있잖아요. 모든 이슈나 사건이 이 온도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늘 100도씨로 화력을 끌어올려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뭐 한두 번은 화재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메신저가 오염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정치를 지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11월 16일에 장외 집회에서 그들이 즐겁게 황제 골프 치는 돈조차도 우리가 새벽 일찍 민원버스 타고 나가 피땀 흘려 번 돈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 황제 골프가 아마 이 반대 진영에서도 이제 쓰는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 이런 비난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야당하기 쉽고 여당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 그렇군요. 근데 주진우 의원이 오늘 SNS에 이제 명을 끊을 때라는 걸 썼네요. 이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지금이라고 하면 어이로 써야 되는데 이제 아이로 써서 그러니까 붙이면 이재명이죠. 그래서 명을 끊을 때 이게 좀 중의적으로 뭐 이재명 대통령의 명을 끊을 때냐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서 좀 놀라게 되네요.
2: 이게 제가 아까 말한 그런 알고리즘 정치 이런 정치의 폐해인데 주진우 의원이 예를 들면 뭐 일베나 뭐 이런 게시판에서 활동하는 헤비 유저가 아니잖아요. 공당의 국회의원인데 이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언어 유의적인 또 뭐 어떻게 보면 패륜적인 얘기 그 언설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잘못한 부분 비판하고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사고 난 대통령 골프 치면 야당 의원이 비판할 수 있죠. 그럼 비판할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이 정당한 비판마저 다 오염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0: 저한테 제가 통화했던 의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래서 우리 당이 욕먹는 거야. 과유불급이란 얘기죠.
1: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이 매서운데 뭐 논평을 뭐 몇십 건을 냈네 뭐 이런 정도로 있을 정도로 최근에는 그 2022년 4월에 있었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에 불거졌던 자녀 딸의 뭐 논문 대필 의혹 그리고 그거를 이제 또 하나는 아마존에 이제 교재 수학 교재를 올렸는데 그게 저작권 위반이라서 법무부를 통해서 수사 공조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검찰에서 그거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서 그거를 한동훈 후보자가 시킨 거 아니냐 셀프 수사 중단 의혹 아니냐 뭐 이런 논쟁들이 좀 벌어졌어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2: 한동훈 의원이 드디어 정치 세계에 들어와서 이제 내로남불의 지옥에 빠지게 되는 거죠.
1: 아 그런 거예요?
2: 네, 이게 저희 회사가 보도했던 건인데 뭐
1: 앤슨
2: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그렇게 조국 장관 관련해서 딸 수사를 해놓고 본인 딸은 지금 어떻게 학교 입시 준비하고 있는 거냐, 어떻게 학창생활 보낸 거냐, 이거에 대한 이제 말하자면 이거 두 개는 공정하지 않다. 근데 그때는.

0: 한동훈 의원이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뭐 장관 신분 장관 후보자였습니다만 아 그 부분은 위법적인 사안이 없고 그 다음에 그때 뭐 윤석열 정부가 진짜 나르는 새도 떨어뜨릴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야무야 된 거죠. 그리고 그때 심지어 저희 언론 저희 뭐 가다가 하면 아 니네는 용감하긴 해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였어요. 시기적으로
1: 소송 당하지 않았나요?
0: 소송도 엄청 당했죠. 예. 네. 그럴 때였는데 저희 뭐 다 무혐의 나긴 했지만 뭐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의원 측이 얘기하는 이게 과거의 사건이다, 경미한 건이다 이 얘기는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과거의 사건이라는 건 맞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새롭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불송부 처분을 내렸고 그게 이제 11일 만에 이루어졌고 그게 이제 경찰이 언제 통보받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과거의 경미한 사건이다 이런 설명은 좀 맞지 않고 아직 이제 살아있는 사건인 거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당시에 한동훈 의원의 해명에 그래도 사람들이 뭐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는 기수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진학하기 전이었어요. 근데 네. 지금 대학 진학했고 뭐 한동훈 의원 측에서는 그 자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MIT 입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는 이쪽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죠. 그래? 그때는 무슨 틀어갖고 카카오톡 화면 다 털고 뭐 인턴 보고 한 거 다 털고 다 해서 그렇게 털어봐야 그래서 털었는데도 그게 안 나와야 그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정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말하자면 그 쳇바퀴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본인은 뭐 과거의 사건이고 경미하고 위법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위법성 여부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 그게 과거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거에 수사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정치적으로는 이제 계속 공방의 대상이 되겠죠.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딸 알렉산이라고 이제 알려졌는데 그 딸이 이제 약탈적 저널이라고 불리는 돈만 주면은 논문을 실어주는데 여기에다가 다수의 논문을 게재를 했는데 이게 상당수가 이제 표절 의혹이 있어. 고 카피킬러나 이런 걸 돌려보면은 네. 굉장히 유사성 뭐 에스트랙 초록 같은 게 막 80%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이 논문을 또 다 삭제 그러니까 삭제를 했더라 철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입시에 사용되지는 않았고 당시에 고등학생 2 고 2 정도 됐을 거예요 네. 아마 그러니까 입시에 사용된 건 아니고 뭐 이런 거라서 한동훈 의원이 직접 그럼 여기에 개입해 가지고 뭐 논문을 뭐 이렇게 올려라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 네, 아직 그런 구체적인 그 네. 증거는 나오지 않았는데 저는 일단 이게 왜 화두가 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참지 않는 세 가지가 있어요.
1: 그래요.
2: 하나는 부동산이고 하나는 병역이고 하나는 교육이에요. 이게 다 공정이라는 화두랑 직결되거든요.
1: 예.
2: 근데 마치 한동훈 의원 김민석 대표가 특권층이고 잘나가는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데 그 자녀들이 뭔가 지금 이런 의혹 휩싸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아젠다 세팅이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양측의 공방전은 이게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공방전 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수사로 인해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겠지만 대한민국 국민 전체 모두가 다 기억하고 있는 게 이게 제2의 조국 사태냐에 대한 딱 질문 하나가 스위치가 켜지면 그때부터는 그거는 계속 눈여겨보는 거죠.
1: 예.
2: 그래서 이 사태는 둘 다 실체적 진실과 상관없이 그게 그러니까 수사로 다 완벽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계속 굴러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1: 알겠습니다.
2: 봐요.
1: 일단은 그 알렉스라는 딸은 MIT에 진학을 했고 MIT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그런 거 다 감안하고 훌륭한 학생이라서 뽑았다 이런 답변을 했다라는 뭐 보도는 있고요. 김민석 대표는 김민석 대표의 고등학생 아들이 동아리에서 활동한 거를 제안을 했는데 이게
2: 입법화가
1: 네, 뭐. 그러니까 법안이 정확하게는 발의가 됐고 네, 강득구 네.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가 됐는데 그게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고 그래서 네. 이걸 아빠 찬스를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거를 한동훈 의원이 재소환한 거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2: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실제로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너희들만의 리그고 너희들은 다른 세상에 사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지 않겠어요.
1: 근데 이렇게 싸우면은 누가 손해고 누가 이득이에요.
0: 근데 저는 어쨌든 지금 당장으로 놓고 보면 한동훈 의원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내놔야 될 때죠. 본인이 어쨌든 정의로운 검사, 그다음에 사회 부조리를 해서 사회 부조리를 수사하는 검사 포지션으로 지금 세상을 바라보다가 본인에 대한 문제를 들어왔을 때 그리고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는 본인이 엄청난 권력자였고 그래서 방어 가능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뭐 댓글들 보면 그런 댓글들 많아요. 예를 들면 벤스랑 알렉산이 주고받은 카톡이라도 하나 봐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가 사람들이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특수부가 수사를 했던 과거가 있잖아요.
1: 예.
0: 그리고 그 특수부 어쨌든 중추였고 핵심이었고 어쨌든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정치인 한동훈이 그래 제가 아까 쓴 표현대로 이게 일종의 정치인이 되고 나면 내로남불의 지옥에 빠지게 되거든요. 본인이 했던 모든 게 본인의 발목을 잡는 게 이제 정치인데 뭐 그런 상황으로 이게 이제 굴러갈 수 있는 거고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게 다른 건이 아니라 교육, 입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죠.
2: 근데 저는 꼭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예. 우리 정치가 어느 순간 금도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 이후에는 예전에는 과거에 건들지 않았던 사람들에
1: 예.
2: 대해서 계속 파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건 되게 피로감이

0: 들고 예. 이게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랑 무슨 상관이지라는 인식을 주거든요.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냥 모두 싸우다가 모두 다 폭로하고 깨끗해졌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뭐 최근에 서민 혈세로 호사를 누리며 복지 예산을 삭감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거 누구를 저격한 거냐. 그리고 또 뭐 이제 실력이 없는 사람이 자리 요구한다. 뭐 이런 것도 올려가지고 이거 내부에서 계속 대통령이 직접 검투사로 나서서 지금 저격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와 함께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건?
2: 일단 뭐 양쪽으로 평가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가 정치인 SNS를 양쪽으로 평가를 많이 했는데 너무 많이 쓴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근데 네. 저도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1: 하루 평균 6건, 10월 네. 들어서 하루 평균 네. 6건.
2: 그 생각을 했었었는데 아 이거 대통령이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라고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정치가 대화 타협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과정이잖아요. 언론 쪽으로 말하면. 근데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화할 사람도 타협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야당은 대화가 안 되고 여당 내 강경파는 뭐 대통령 무국파라고 표현했지만 타협이 안 돼요. 대통령이 타협 시도를 여러 번 한 거잖아요. 우리가 모두 지켜본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러면 내가 직접 국민들을 상대로 대화 타협에 나서봐야겠다. 저는 이런 취지가 강해진 것 같아요. 근데 예. 그게 옳으냐 그러냐에 대한 판단은 각각 할 수 있겠지만 일단 대통령의 최근 SNS를 뭐 그래서 양쪽으로 보는 거는 좀 지나가서 이제 생각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직접 누군가들을 겨냥 이건 뭐 아까 한 문장 말씀하셨지만 한 문장만 들어도 누구를 겨냥하는 건지 알 것 같은
1: 누구를 겨냥하는 건가요?
2: 경기도에 계신 분을 겨냥한 것 같은데
3: 네, 그렇죠. 예.
2: 근데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이 겨냥점이 아닌 것 같은데 손 드는 사람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겨냥했다고. 근데 예. 뭐 그런 수준인데 이거를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도 뭐 하기 전에 당이 그러면 뭘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아까 돌아가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부분이 지금 벌써 2, 3주 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배출한 경기도지사이고 민주당에 소속된 의원인데 그럼 당 차원에서 대통령이 왕곡합법도 썼었고 뭐 여러 가지 했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합법의 수위를 끌어올려서 직설합법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과정 에스컬레이션 되는 동안 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들이 모두 당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면에서 놓고 보면 이게 이제 어떤 보수 언론식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고립되거나 외로워 보인다라는 표현으로 나오기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지금 이 밸런스를 찾지 못하면 당은 계속 보이지 않고 대통령이 정치 일선에서 뛰고 아까 앵커 얘기했지만 당대표는 뭐 벼베러 갔다가 민티 나와서 거의 뭐 그 신념 윤리에 가까운 가치나 원칙을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게 맞는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근본적으로 그게 뭐 민주당이나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한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좀 그런 생각은 알겠습니다. 들어요.
1: 네. 근데 이제 뭐 반론은 아니고 그러면은 네. 당대표나 당에서 대통령 대신에 호사를 누리고 뭐 이렇게 저격을 하면은 이건 또 아니. 무슨 일이 벌어질까? 뭐 그런
2: 뜻이 아니라
1: 들어요.
2: 예. 지금 당청이 어떤 회의를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정무수석이 당대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이 부분에서 당이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 당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공식적인 조율 그게 다 지금 국면이면 모든 언론사 일면거리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지금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다 지금 그냥 개점 휴업하고 있는
1: 알겠습니다.
2: 이런 그냥
1: 하겠죠. 예.
3: 저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를 제일 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대통령의 엑스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1: 아, 그래요?
3: 그러니까 지금의 위기가 30% 우리가 살펴봤듯이 중반에 갇혀 있고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아 이재명 대통령은 아 지금 내가 모두의 지지 그러니까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해서 국민 전체를 향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걸로는 지지율을 빨리 회복할 수 없어라는 인식을 하는 것 같고 일단 지지층을 향해서 메시지를 발신하고 지금 아까 김한 기자가 말씀 주셨지만 그 피로감 아 지금 강성파 의원들이 이렇게 당의 이제 집안 싸움을 크게 흔히 이제 내부 총질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진압을 해야 되고 여기서부터 내가 돌파해야 지지율 상승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어라는 예.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1: 그럼 대통령이 계속 저렇게 X에서 누군가 저격하고 뭐 이러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3: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대통령은 경기지사 성남시장 할 때부터 SNS를 가장 잘 활용해왔다고 스스로 믿는 예.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메시지를 내고 있죠.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스피커가 됐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여전히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통령 스스로가 내가 지금 고립되어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왜 내가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청와대에 있다가 국회의원 된 사람들도 많고 그 많은 친명계 의원들은 다 어디 간 거야? 왜 내가 이 한밤에 이걸 쓰고 있어야 되지? 예.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니까 계속 쓰는 것 같아요.
1: 자,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게 네. 내일 공교롭게도 추미애 경기

0: 지사가 이제 국회로 와요.
1: 네.
0: 경기도 국감이 내일 있는 거죠?
1: 맞아요.
0: 예. 그러면 오늘 사실상 이제 뭐라고 해요? 좌표가 찍혔다고 해야 되나? 네. 뭐 지령을 받았다고 해야 네. 되나? 추미애 지사를 사실상 이렇게 저격을 하는데 내일 국정감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 궁금해요.
2: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되게 아까 국민의힘 사람들이랑 통하면서 왔다 그랬잖아요.
0: 예, 예.
2: 경기도 국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냥 우린 보고 있어야지.
0: 아,
2: 이런 아, 이야기하다.
0: 아 그래요? 민주당이 다 알아서 하고 이번도 민주당이 알아서 하고
1: 저 제가 만난 사람도 이번 턴은 한 턴 줘야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게
0: 아, 그래요?
1: 굉장히 이례적인 자리가 될 것 같고 아까 SNS 얘기해서 이제 제가 두 번째 얘기 뭐였냐면 근데 질적평가는 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SNS 메시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0: 예.
1: 질적평가를 받는 건데 이제 이미 어떤 분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게 작동하고 기능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리스크 때문에 그걸 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대통령은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서 적극적으로 국민 대상으로 직접 대화할 거야라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발생하는 질적 평가에서 아 이거는 질이 좋지 않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피해갈 수 없는 거고 그건 이제 대통령이 떠나야 되는 부담이고 추미애 지사도 내일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참지 않겠죠.
0: 예.
1: 그러면 이 과정이 바람직하냐? 이건 또 과정으로 남 을 텐데 어쨌든 추미애 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자리가 되겠죠.
0: 그런데 대통령이
1: 네.
0: 그건 저는 양도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데 개인이 6개에서 10개씩 올리면은 본인이 올린 거를 본인이 다른 포스트를 묻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뭘 올렸는지 집중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2: 그렇죠.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것도 저는 일정하게 한정돼 있고 무게감이라는 게 중요한데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것도 희소하게 관리될 때 가장 묵직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데 어쨌든 저는 대통령이 이제는 밀리면 안 된다. 그리고 아까 그때 그 김한 기자 표현했었던 것처럼 허들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0: 그렇군요.
2: 같아요.
0: 예. 그러면은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에 대한 윤호중 장관의 감찰 지시도 같은 맥락으로 그러면은 대통령이 외로우니까 윤호중 장관이 나도 힘을 못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1: 대통령의 외로운 문제라기보다는 전체 공무원을 관리하는 행안부 장관 입장에서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감찰이라고 주는 단어에 부정적인 연상이 있어서 그런데 행안부 장관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방 중수청장이 자기 결재권자가 될 상사를 직접 들이받는데 그것도 SNS를 통해서 대통령이 말할 때마다 댓글 다는 방식으로 지금 들이받고 있는데
0: 예.
1: 이거를 그냥 방치할 수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관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보고 그럼 이 과정까지 오기 전에 과정 관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 과정 관리가 없었던 점은 좀 뼈아픈 지점이죠.
0: 그렇군요. 근데 임은정 검사가 이를테면 상관에 들이받은 게 이게 처음은 아니거든요.
1: 아니죠,
0: 윤석열
1: 맞아요.
0: 검찰총장 때도 네. 들이받았는데 네. 그때는 민주당에서 뭘 야당이긴 하지만은 뭐 감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0: 예.
2: 아,
0: 네.
1: 근데 저는 그거는 수사권 관련 백주구형 문제는 수사권 관련해서 이의제기권이 있는 상태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기 때문에 자기 권한 범위 안에 있었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0: 예.
1: 그리고 또 뭐 2024년도에 윤석열 에게 보냈던 메시지 공개하고 SNS 하는데 그거는 비상기업 이후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거 이번에 인사권에 저항하는 거는 본인의 권한 범위 안에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이거는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직무나 행정과 관련된 일인데 뭐 그런 인식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2: 친명계 의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0: 예.
2: 이거에 대해서 임은정 검사나 아까 추미애 지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억지파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1: 네, 그러니까
2: 강경파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하고 허들이라는 표현을 넘어서 밟고 가야 된다. 이젠 진압해야 된다라는
0: 예.
2: 표현이 나올 만큼 친명계가 격앙돼 있어요.
0: 알겠습니다. 그 중수청에 아직 감찰 부장이 없어서
1: 네.
0: 언제 감찰에 들어갈 수 있을지
1: 네.
0: 중수청장도 아직 없어서 언제 될지는 아직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요 또 좀 추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인 시사전원 기자, 김한 한겨레 21 기자와 삼김천국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노래로 이어갑니다. 스타십의 Nothing's Gonna Stop Us Now.

0: 올해 초과 세수가 50조 원을 넘을 거란 전망 속에 정부가 내년에 162조 원 규모의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금의 성격, 지방재정 삭감, 국회 통제권 우회 논란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는데요. 오늘 팩트천국에서는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소장 모시고 200억 원 가까이 되는 이 거대 기금 어떻게 활용하고 무엇이 논란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일단 뭐 언론에서 많이 나오기는 했어요. 미래 대응 기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기금이 초과 세수가 있으면 그거를 모아다가 정부가 자기들 필요한 데 쓰겠다. 뭐 이런 거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1: 예,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초과 세수가 추경 대비 63.4조 원이 예. 증가할 것으로 전망치가
0: 63.4조 원, 예. 63조 원. 예. 어, 그렇군요. 올해 진짜 반도체 경기가 좋긴 좋은가 보네요.
1: 예. 그래서 올해 원래 본 예산 대비 지금 초과 세수까지 한 88.6조 원에서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기재부 재정경제부에서 예측을 해서 전망치를 내왔습니다.
0: 그러니까 이거 이제 재정 얘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예. 위해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소장님한테 좀 질문을 예. 드리는 방식으로 예. 이렇게 할게요. 원래 초과 세수라는 게 기재부 예. 이제 지금은 재경부 기획예산처가 되고 이제 재경부가 됐는데 예. 과거에 기재부에서 자 내년에는 얼마 정도 세입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라고 예. 그거에 기반을 해서 지출과 세입과 세출을 이제 하는데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오면은 초과 세수인 거잖아요.
1: 예, 그렇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올해 이제 반도체 경기가 이 정도 좋을지 모른다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초과 세수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썼어요 이거를?
1: 이게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회재정법에서
0: 예.
1: 저기 법령으로 가야 될 뭐 지방교부세. 또는 이제 교육재정 교부금, 그다음에 국채 상환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0: 예. 그거를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렇게 쓰지 않고 다르게 예. 쓰겠다라는 거죠,
1: 예,
0: 그러니까.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재정 교부금은 이제 법령이 개정되면서 바뀌는 것들도 있지만 예. 지방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초과되는 부분들을 다 중앙 정부가 가져가겠다. 지방 그래서 지자체가 갑자기 재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러면 이제 문제들이 생기니까. 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중앙이 가져가서 직접적으로 네 개 주요한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이 중앙정부 입장이죠.
0: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교육재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각 지방에 있는 교육청들에게 한 20%인가요? 뭐 20% 정도를 나눠주는
1: 20.7군지 그 정도.
0: 예, 그 정도 되죠. 예. 그거를 나눠주게 됐는데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드는데 예.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나눠주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들이 좀 있었잖아요 과거에.
1: 예,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 그래서 교육재정교부금은 그런 논의 과정들이 좀 있어가지고.
0: 예예.
1: 뭐 사회적 합의 과정이나 물론 이제 교육 주체들은 이제 못마땅해하지만.
0: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그러면?
1: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에게 가야 될 초과세수분이 예. 중앙 정부로 가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사실 2024년도에 재정이 많이 어려웠어요.
0: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1: 예, 윤석열 정부 당시에
0: 예. 그러니까 긴축 재정을 했었죠 그때 윤석열 정부가.
1: 긴축 그때. 재정도 있지만 세수가 엄청나게 결손이 생겼어요.
0: 예.
1: 그래서 23년도에 56.4조 원, 그다음에 24년도에 30.8조 원. 여기에 한 5분의 1 정도가 지방으로 가야 될 돈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못 가니까 지자체들은 다 이제 빚을 내거나 여윳돈 모아놨던 걸 갖다 쓰거나 예. 그러면서 이제 연명을 했던 거예요. 26년까지.
0: 저 그때 이제 기억이 나는데. 세수가 더 적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원래 약속한 돈은 보내줘야지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삭감을 해가지고 이거를 권한쟁의 심판을 지자체가 한 해 만에 막 이런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1: 예, 그렇죠.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세입 예산을 감액한 다음에 안 주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추경도 없이 그냥 안 줘버린 거였거든요.
0: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는 돈이 많이 거쳤는데 그러면은 돈을 이제 지방에 나눠줘야 되는데
1: 예.
0: 그거를 정부가 중앙정부가 나는 못 주겠는데 내가 써야 되겠는데 이렇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1: 뭐 좀 세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0: 거예요. 제가 단순화해서 조금.
1: 그런데
0: 예.
1: 예. 그런 거죠. 중앙에 지방에 가야 될 돈들이 원래 이제 초과적으로 얘기하면 29.5조 원 정도가 내려가야 되는데 실제 가는 돈이 되냐.

0: 1.2조 원 정도.
1: 그러니까 그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거죠. 네. 이런 거예요.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삭감됐다라는 거는 제외하고 네. 지자체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초과 세수가 올 거라는 거를 감안하고 예산을 짜놓지는 않잖아요. 네,
0: 그렇죠. 네,
1: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복권 맞은 거잖아요. 지방 정부 입장에서도. 그런데 그렇죠. 복권을 왜 중앙 정부만 맞고 지방 정부는 복권을 맞을 권리를 빼앗냐 이게 논쟁인가요? 그러면?
0: 예, 그런 그런 이제 지자체의 그런 요구들이 있죠. 그래서 원래 법을 바꾸면서까지 우리를 안 주려고 하는 게 뭐냐? 이건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지방교부세법을 바꿔서 예. 원래 주기로 했던 20%, 19.24%에서 초과되는 부분은 빼겠다, 모수제에서 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내용이고.
1: 지금 법이 통과가 됐나요?
0: 아니 아직 안 통과 안 됐습니다. 이건 이제 세입예산 부수 법안이어서 예. 이 예산 심의할 때 같이 논의가 돼야
1: 돼요. 정부가 거. 발의한 거죠, 이거? 예. 언제 발의했어요?
0: 여기 올해 이제 법은 넘어올 때 예산은 넘어올 때 같이 넘어온 걸 알고 있거든요.
1: 아 예산은 넘어올 때 네, 얼마 그래서, 그러면 안 됐네요.
0: 예, 그래서 8월 달에 한 5일 정도 입법 예고를 했어요. 예. 원래는 법적으로는 이제 40일을 해야 되는데
1: 아.
0: 특별한 경우에 뭐 단축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짜리를 5일 만에 통과하는 것들은 약간 좀 문제가 좀 있었죠.
1: 아니 이런 거는 지자체들이 반발도 심하고 논의가 지방재정법 이런 거를 바꾸려면은 충분히 숙고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부가 예. 무리하게 지금 입법을 하는 거 아닌가요?
0: 예, 좀 저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하게 이제 그러한 논의 과정들을 통해서 지자체에 뭐 어떻게 더 해줄 건지 부족한 부분들 만약에 이것이 꼭 필요한 계기입니다면
1: 예.
0: 근데 그러한 논의 과정들이 대단히 단축됐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알 권리나 예측 가능성의 문제나 그다음에 정부 행정의 투명성의 문제나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다 입법 제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무시가 된 거죠.
1: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예. 초과세수가 나오면 아까 전에 이제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교부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 앞으로 이 법이 바뀌면은 예. 이제는 지자체한테는 안 가는 거예요. 초과세수가 이번만 그런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0: 법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기 때문에 안 가는 거죠.
1: 영원히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또 법을 바꾸기 전까지는 예.
0: 그 부분 빼고 원래 잡았던 예산에서 잡았던 금액만 내려가는 거죠.
1: 그럼 지자체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이만저만 크지 않겠는데요. 네. 지방 재정 자립도가 원래 다 낮아서 중앙에서 네. 사실은 지금 돈을 다 어느 정도 대주고 있잖아요.
0: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방 교부세라고 하는 것이 형평화 기능과 부족한 지원을 주는 두 가지 기능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제 두 가지 기능이 대단히 무뎌지는 거죠.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방 5극 3특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이재명 정부가 지방의 재정을 이렇게 활성화시키 아니 재정이 아니라 지방 자치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뭐 산업을 유치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만은 너희가 돈 쓰는 거는 솔직히 잘 못 믿겠는데? 라면서 돈을 안 주겠다라는 거는 좀 이중적인 거 아닌가 이 생각도 들어요.
0: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돈이 많이 준다 그러니까 뭐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3.5조 원 정도를 기금에서 별도로 주는 것까지를 예산 안에 담아놨더라고요.
1: 예.
0: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이 돈은 지방교부세 내려가면 자주자원이거든요.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의 규모예요.
1: 예.
0: 근데 그걸 이제 뺏고 중앙정부가 이건 니네가 만들었어 이렇게 따로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1: 알겠습니다. 그럼 이 기금은 예. 어떻게 어디다 쓰는 거예요, 정부가?
0: 그래서 전체 이제 계정이 5개 정도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 총괄 계정이라고 해서 돈을 이제 저수지처럼 모아놓고 왜냐면 이거는 200조 아까 200조라고 말씀 200조를 다 쓰는 게 아니에요.
1: 예.
0: 정립해놓고 일부분만 꺼내서 돈을 좀 쓰도록 좀 하고 있는데 총괄 계정 같은 경우도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좀 내년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정도 한 45.4조 원 정도가 사업비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정립을 해놓는 거예요.
1: 예.
0: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청년 계정, 성장 동력 계정, 그다음에 지방 계정, 교육 인재 계정 네 개의 계정을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1: 아 그러면 지방 계정도 있으니까 어쨌든 뭐 뺏었다 주는 것 같기는 하지만은 네. 회수한 다음에 지방에도 주겠다라는 거네요.
0: 네.
1: 교육재정도 마찬가지고.
0: 교육재정은 좀 다릅니다.
1: 아 교육재정은
0: 네, 완전히 법이 바뀌면서 그렇군요. 그렇게 안 내려갑니다.
1: 그럼 이거는 국회 심의를 받아요?
0: 네. 근데 국회 심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이제 이렇게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의 현금이라고 해서 행정적 용어인데 이 부분은 세입세출의 현금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건 뭐냐면 국회 승인을 안 받는 거예요. 초과세수에 대해서.
1: 국회 승인을 안 받는다고?
0: 예.
1: 정부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0: 예, 그럼 그 국가재정법 개정 안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1: 아, 이번에 바꾼 8월 달에
0: 그러니까 입법 예고한 내용.
1: 입법 예고한 내용에 그게 있어요.
0: 예,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1: 근데 원래 그 삼권분립의 취지에 따르면은 예. 국회는 그러니까 뭐 예산은 이제 편성은 정부가 하는 거고 예. 그리고 심의를 해가지고 그걸 통과시켜 주는 건 국회가 하는 거 아니에요?
0: 예, 국회에서 예산 심의 권한이 있는 건데 그 예. 권한 자체를 좀 침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1: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어요?
0: 아직은 논의가 이제 좀 국한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논의가 좀 정확히 붙지는 않았는데요.
1: 예.
0: 그 뭐 해당 상임위 검토 보고서나 이런 거 봤을 때도 약간 좀 부정적인 검토 의견들이 나왔더라고요.
1: 아 기재위나 뭐 이런 데서 예. 아니면 예결위나
0: 기재위에서. 네, 기재위 검토 보고서가 좀 올라와 있는데요. 홈페이지.
1: 그러니까 뭐 이재명 정부가 허투루 쓰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뭐 이재명 정부 지지자들도 있지만은 예. 또 반대 진영에서는 저렇게 딴 주머니 차가 가지고 본인들이 필요한데 선거에나 이런 데 유리하게 또 쓰는 거 아니야라고 좀 우려하시거나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때고 이게 또 하나는 한번 이렇게 원칙이 정해지면은 그 이후부터는 다들 예를 들면은 기금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 심의 안 받고 계속 딴 주머니로 그게 이재명 정부 이후에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생길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을 하나 열어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건 지지냐 지지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지지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이제 법과 원칙에서 맞냐 안 맞냐의 문제를 저는 살펴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제 법을 뜯어 고치면서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죠.
1: 근데 45조 원을 이제 기금을 직접 쓰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예. 절반 이상이 지금 기존 일반 회계나 기금에서 가져온 계속 사업 예전에 예. 하던 것들을 지금 가져와서 이 기금에서 쓰겠다. 라는 게 있으면은 이거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은 계속 사업을 이렇게 많이 가져오면은 기금에서
0: 이것이 그러니까 굳이 이제 이게 그 기금을 뭐 이제 만들기 위한 명분으로서 규모를 키워야 되는 거니까.
1: 예.
0: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안에 들어 있는 기금 그러니까 기금 사업 중에서 뭐 아동 수당 같은 것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1: 아동 기본 수당.
0: 예, 아동 기본 수당 같은 경우도 다른 데서 있던 사업들을 가져온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0: 예.
1: 그러니까 이게 새롭게 미래 대응 기금이라고 하지만은 일종의 이제 복지 사업도 있는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건데 기존 사업들을 여기서 가져오고.
0: 예.
1: 그러니까 신규 그러니까 미래 대응 기금이라고 하면은 뭔가 기금이라는 거의 성격상 신규 사업에 대해서 뭔가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0: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기 상임위 검토 보고서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기존에 있는 재정 체계하고의 중복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총괄 계정 같은 경우에 공공자금 관리 기금하고 좀 유사한 거 아니냐. 그다음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기금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1: 예.
0: 첨단 전략 산업 기금,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이게 성장 동력 계정하고 예. 뭔가 큰 차이가 있는지.
1: 아 다른 비슷한 성격의 것들이 있는 거군요. 네. 이미 그렇군요.
0: 그런데 이런 중복성들을 어떻게 좀 처리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좀 이게 그런 것들이 입법 예고 기간에 이제 질의도 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제기나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없었죠.
1: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이 명절에 물가 지원에 미래 기금을 활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네요.
0: 예.
1: 근데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네. 이게 어쨌든 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기금이란 거에 목적이란 게 있잖아요. 어디에 예. 쓰겠다. 거기에 정부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예요?
0: 그래서 원래는 이제 기금들 같은 경우에 주요 사업비는 국가재정법상 20% 내에서는 가감을 할 수 있어요. 조정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더 할 수 있다는 건데.
1: 예를 들면은 10조 원이면은 12조 원까지 뭐 예. 예를 들면 아니면 좀 줄여서 8조 원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예. 거죠.
0: 그런데 이 기금을 하면서 국가재정법에서 이 기금에 대해서는 30%까지 늘려주는 것들이 이번에 조항에 들어가 있어요.
1: 20%에서 30%로 늘렸어요?
0: 예. 그것이 이번에 법 개정 안에 들어가 있어요.
1: 그렇군요. 이것도 국회가 싫어하겠는데요?
0: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국회의 의결 권한을 자체를 침해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1: 그렇군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뭐 저는 이제 이재명 정부의 뭐 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단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정부 관계자라고 보면은 앞으로 이렇게 미래 대응 기금이나 이런 것들의 기금의 운용의 자율성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면은 기획재정 기획예산처가 되겠네요. 이제 그러면은 세수가 적게 들어온다라고 내년 거를 잡아버리고 근데 뭐가 됐든 뭐 반도체 초과 세수가 안 들어와도 많이 들어왔네. 이거는 초과됐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기금에 넣어가지고 네, 이 정부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이런 약간의 꼼수 같은 거를 발휘할 가능성 이런 거는 없을까요?
0: 저는 충분히 뭐 그럴 그러니까 아, 우리나라 국가 공무원들 이렇게 너무 허접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1: 아니 제가 그런 음모론을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워낙 그러니까 국회 예산 심사가 타이트하니까.
0: 근데 저는 그냥 구조적인 왜곡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구조적 왜곡.
0: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세수 오차가

0: 너무 커요.
1: 예.
0: 21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만 21년도에는 61.3조가 더 들어왔어요. 그리고 22년도에는 52.6조가 더 들어왔고요.
1: 예.
0: 그런데
1: 문재인 정부 때네요.
0: 예. 네. 근데 23년도에는 56.4조가 줄어들었어요.
1: 아, 어떻게 그렇게 널뛰기를 하죠?
0: 24년도에는 30.8조가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세수 오차 문제 때문에 뭐 예산처도 이제 여러 가지 전문가들 해서 같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합동을 하고 있는데.
1: 예.
0: 기술적으로 못 맞추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초과세도가 엄청 들어왔어요.
1: 네.
0: 그러면은 이 부분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지자체나 지자체의 급부세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국가 정책에서 예산 배분할 때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1: 그렇군요.
0: 그래서 올해도 사실 그러니까 작년 말에 그런 논쟁들이 이제 일부 사람들이 국가에서 잡은 예산보다 더 들어오지 않겠어 올해? 그런 얘기들 우려들이 좀 있었거든요.
1: 아.
0: 그러면 원래 우리가 이제 100조가 이제 만약에 1000조다 그러면 1000조가 들어올 것에 쓰는 돈의 규모를 짜는 거하고
1: 예.
0: 700조가 들어온 돈의 규모를 짜는 거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이.
1: 예.
0: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한 30초 남았는데 짧게 네.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논쟁에서.
0: 저는 이걸 처음으로 돌렸으면 가장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다른 문제들, 이제 법적인 문제들은 법률 개정 과정에서 좀 되면 좋겠지만, 수정이 좀 됐으면 좋겠고, 특히 지방으로 가는 지방 교부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1: 예.
0: 중앙정부가 이렇게 좀 지자체들이 그러니까 강탈당한다, 약탈당한다는 느낌이 안 들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중 그러니까 지자체의 의견들을 많이 존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1: 알겠습니다.
0: 말씀드립니다.
1: 예, 어떻게 이 법안이 처리되는지 좀 과정도 짚어보고 나중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종필 나라살림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10월 12일 월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마무리하겠습니다. 엔젤스 여러분,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2: Catholic 평화방송입니다.
3: 언제 어디서나 매일 듣는 기쁜 소식. CPBC 라디오의 빵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안정적인 온 에어와 보이는 라디오까지 CPBC 라디오의 빵에서 만나보세요.
4: 저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 들어가요.
5: 진짜요? 김 대리, 육아휴직 축하해요.
4: 제일까지 나눠 맡아야 하잖아요. 괜히 죄송하네요.
5: 죄송할 일 아니죠. 업무를 나누는 동료를 위한 지원도 있잖아요.
6: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에게 회사가 별도 수당을 지급하면 우선 지원 대상 기업 30인 미만은 육아휴직자 1명당 월 최대 60만 원, 30인 이상은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휴직으로 생기는 업무 부담은 덜고 축하하는 마음은 더할 수 있도록.
5: 그러니까 김대리, 육아휴직 축하해요.
6: 고용24에서 업무분담 지원금을 검색하세요.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합니다.
7: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8: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CPBC 건강상식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9: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심출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0: 안녕하세요. 배우 이인혜 대리사입니다.
2: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이번 주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온 이후 연년생 세 아이의 아빠가 된 시콘 씨가 이룬둥이로 태어난 막내딸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10: 아기 때문에 지금도 마음이 안 좋아요. 미안해요. 건강하면 좋겠어요. 엄마랑 똑같아요. 너무 예뻐요. 돼지 농장 열심히 했어요. 그 아기 때문에 집에 건강하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2: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060-700-1225 후원금은 전액 전달되어 큰 힘이 됩니다.

0: FM 105.3MHz CPBC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QP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연휴가 끝나고 나니까 12월 31일까지 딱 80일이 남았네요. 아쉬워만 하고 있기엔 그래도 이 80일 꽤 넉넉한 시간이잖아요. 아, 만약 하루에 한 장씩 글을 쓴다면 80장의 에세이 한 권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외국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15분 정도씩만 공부해도 20시간의 공부 시간이 쌓입니다. 하루에 물건 하나씩만 비워주면 무려 80개의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루에 딱 한 사람씩에게만 안부를 전한다면 80명에게 연락이 닿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뭘 시작하든 오늘을 일일로 정해본다면 올해 마지막 장면을 조금 더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2026년 10월 12일 월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들려드렸습니다. 한 주 시작 잘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계신 곳에 혹시 소나기 안 왔나요? 여기 명동 쪽에는 5시쯤에 아주 대찬 소나기가 내린 것 같은데 어쩐지 날이 무슨 여름 날씨처럼 덥지 않았어요. 항상 비 오기 전에는 약간 이렇게 좀 후덥지근한 날씨가 좀 보여지곤 하는데 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제 10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는데 10월 중순에 이런 날씨는 와 이거 참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이런 날씨에 감기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이 일교차에 감기 조심해서 이 얘기를 너무 오랫동안 하니까 이게 뭔가 와닿지가 않네. 늑대가 나타났어요. 뭐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어쨌든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우리 감기 항상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월요일이 됐는데 미니 연휴 보내고 났는데 벌써 10월도 열흘이 넘게 지나갔고 계산을 해보니까요 올해 12월 31일까지 80일 남았더라고요. 아 2026년이 언제 이렇게 휙 지나갔는지 참 80일이란 시간 근데 생각해보면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그죠?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프닝에 이것저것 말씀드렸지만 뭐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따로 하고 계신 또 계획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심지어 왜 80일간의 세계일주라는 책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땐 심지어 비행기도 안 다니던 그 시대의 배경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알고 있는데 기차하고 배 타고 뭐 세계일주하는 뭐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80일 짧다면 짧은 많이 남지 않았다고 하면 또 아쉬운 일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오래 가기 전에 계획한 일 하나 정도는 해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꼭 무언가를 이뤄내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 광고 듣고 올게요.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아미란 가정용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치즈의 무드 인디고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공유하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접풍 가족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오늘 하루 여러분들 있었던 이야기 뭐 특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냥 평범하고 소소했던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이야기 보내주시면 됩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접품 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과 성함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참여해주신 음접품 가족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선물 있죠? 소개해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루트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싶었는데 아직 동참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아쉽다면, 의미도 있고 아주 특별한 러닝 대회 서울 세계 청년대회 성공 기원 평화런 2027에 꼭 참가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함께 달리면서 평화의 가치를 나누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을 이어가는 축제의 현장이 될 텐데요. 11월 28일 토요일 오전에 여의도 공원에서 펼쳐지고요. 접수 마감이 10월 15일, 이번 주 목요일이라고 하네요. 5km 구간, 10km 구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완주 후엔 평화를 경험하는 체험부스, 공연 무대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가족, 친구와 함께 달리면 그 어느 때보다도 멋진 추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평화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가능하면 저도 꼭 참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가해 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사연 볼까요? 이동우님께서 사연 주셨네요. 형중님 안녕하세요. 빵톡에 오신 분들 어서 오세요. 이렇게 또 빵톡에 오신 우리 청취자분들까지 챙겨주셨네요. 동우님 어서 오세요. 자작나무님께서 푹 쉬고 출근했는데 왜 더 피곤할까요? 원래 푹 쉬고 출근한 첫날은 더 피곤하죠. 몸이 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괜찮아질 겁니다. 자작나무님. 퐁퐁 김지혜님께서 오랜만입니다. 형중 오빠. 지혜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지니 클라라님께서 와우, 오랜만 실시간 방송 듣고 있어요. 오, 예, D-80 하고픈 거 많은데. 네, 지니 클라라님, 이 문자 이렇게 보내시는 이 문장력을 보면 굉장히 그 많은 이야기를 짧은 글에 아주 많이 담고 있거든요. 80일 안에 정말 지니클라라님은 하고 싶은 거 다 담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능력이 이 문장에 보이네요. 허니체스님께서 80일간 영어 공부도 하고 세계 일주도 하고 싶은데 일단 통장 먼저 채워야겠네요. 그러니까요, 허니체스님. 네, 80일간 세계 일주를 하기 위해선 80일이라는 그 날이 모자란 게 아니라 통장 잔고가 항상 이제는 부족한 거죠. 자, 우리 언젠가는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진짜 해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열심히 한번 여행 통장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진경님께서 80일 남았다. 뭘 하면 좋을까? 분명 올해 초에 생각해둔 꿈과 소망이 있었는데 소망은 좀 반은 이룬 듯하고 꿈은 아직 진행 중. 더 노력해 봐야겠어요. 파이팅. 야,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와, 글쎄, 제 생각에는 진경님 올 한해 아주 그냥 가득가득 알차게 보내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1년 지나고 나서 글쎄 소망은 한 반쯤 이룬 것 같고 꿈은 아직 진행 중이고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유, 진경님 대단하시네요. 네, 남은 그 80일 동안도 가득가득 채워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크리스탈님께서 정디, 저는 운동하고 집에 들어가고 있어요. 은평구는 비가 안 와요. 밤에 비 오겠죠? 저는 운동했더니 땀이 너무 나네요. 오늘 내일 저희 엄마 아버지는 골프 여행 겸 부부동반 여행 가셨습니다. 와, 어머니 아버지 너무 멋지시다. 와, 이 연세가 꽤 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부부가 함께 뭔가 운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이런 모습 참 보기 좋잖아요. 너무 멋지시네요. 크리스탈님도 꼭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하면서 보내실 수 있길 화이팅! 닥터쿨님께서 정대 오늘 우리 막내 아들 안드레아를 데리고 서해 바다에 쭈꾸미 낚시하러 갔다가 귀가하는 길입니다. 이 녀석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막힘을 무릅쓰고 다녀왔습니다만 귀갓길이 너무 막히네요. 중디가 보내주는 좋은 음악 들으면서 힘을 내어봅니다.

수정연의 처음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신청합니다. 이야, 소원 이뤘네요. 아, 쭈꾸미 낚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잡은 쭈꾸미 집에서 해먹으면 너무 신선하고 정말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아니, 살짝 걱정이 되는 건 막내 안드레아가 쭈꾸미 키우겠다고 하면 어쩌나. 그게 좀 걱정이긴 하다. 자, 여러분들 신청곡 그리고 제가 전해드리는 곡 한 곡 이렇게 두 곡 들려드리죠. 닥터쿨님이 신청해 주신 조정연의 처음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준비했고요. 이어서 고찬용의 우울한 편지.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저의 마음과 정성을 가득 담아 전해드리는 쫑디의 내 맘대로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각자의 영역에서 오랜 시간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만들어 온 두 가수의 신곡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대표 재즈 디바 웅산의 Come On and Kiss Me입니다. 이 곡은 올해 데뷔 30주년을 맞은 웅산 씨가 발표한 정규 11집 Here's to Life의 수록곡인데요. 웅산 씨는 이번 앨범에서 직접 프로듀싱에도 참여하며 지난 30년간 쌓아온 음악적 경험과 싱어송라이터로서의 면모를 함께 보여줍니다. 재즈와 블루스를 중심으로 라틴, 펑크, 한국 전통음악까지 다양한 장르를 소화해온 웅산. 이번 앨범에서도 자작곡과 재즈 스탠다드를 함께 선보이며 폭넓은 음악 세계를 들려주는데요. 오늘 들어보실 Come On and Kiss Me는 역시 웅산 씨가 직접 만든 곡으로요. 넘실거리는 스윙 리듬이 매력적인 노래입니다. 데뷔 30주년을 맞은 웅산은 지난 9월 뉴욕 공연을 시작으로 10월 13일 오사카와 15일 도쿄에서 공연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11월 25일에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국내 팬들과 만날 예정이네요. 자, 이어서 소개해드릴 곡은요. 데뷔 40주년을 맞은 이승철과 후배 가수 우즈가 함께 부른 우리만의 이야기입니다. 이 곡은 이승철 씨의 데뷔 40주년을 기념하는 트리뷰트 듀엣 프로젝트의 선공개 곡인데요. 우즈가 만들어서 대선배인 이승철 씨에게 헌정한 노래입니다. 우즈는 40년 동안 음악을 이어온 이승철 선배님에 대한 존경과 축하의 마음을 담는 한편 자신도 언젠가 맞이하게 될 40주년을 떠올리며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시간 위에 서 있는 두 음악인이 음악을 통해 만나고 한 사람의 발자취가 다른 세대의 이야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곡이 아닐까 해요. 한편 이승철 씨도 데뷔 40주년 기념 전국 투어 콘서트 더 보이스 이승철 이 공연으로도 또 팬들을 만날 예정인데요. 오는 11월 14일 광주 공연을 시작으로 대전, 대구, 서울, 인천, 부산 등 주요 도시를 순회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두 레전드 가수가 들려주는 새로운 음악 함께 감상해 볼까요? 웅산의 Come On and Kiss Me, 우즈와 이승철의 우리만의 이야기.

네, 음악의 눈찰의 풍경 김영중입니다. 두 명의 레전드 가수가 들려준 신곡 두 곡 만나봤습니다. 9215님께서 100일 남았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도전 시작했는데 성공을 몇 번 못했네요. 그래도 80일 넘게 남았다니 다시 힘내볼게요. 좋은 노래들 잘 들을게요. 9215님 화이팅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참 일찍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쉬운 도전 아니니까 어쨌든 처음 몇 번 성공하고 나면 그 성취감에 또 생각보다 쉽게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 대전의 녹스님께서 저도 지난주에 대천으로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 남편이랑 다녀왔어요. 110마리 정도 잡았는데 재미는 있는데 다녀오면 피곤해요. 그래도 좀 지나고 나면 또 가고 싶어지는 마법. 와. 아니 보통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 가면은 보통 이렇게 잡나요? 100마리, 110마리 이렇게 잡는 거예요, 원래? 아니면 우리 녹스님 부부 두 분이 낚시의 천재들인 거예요? 아유, 잘 모르겠네. 아, 엄청나네요. 110마리면은 여기저기 동네 잔치해도 되겠는데요? 아유, 참. 또 가고 싶어지실 것 같네요. 귀동요한님께서 큰 비가 오려나 덥습니다. 이 날씨 일기예보를 보니까 내일 새벽 오전 중까지 비가 온다고 예보는 돼 있더라고요. 제가 있는 곳은. 네. 한번 비가 시원하게 오고 나면 또 날이 가을 날씨처럼 선선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피치망고님께서 퇴근하고 너무 피곤해서 30분 쪽잠 자고 아들 학원 픽업하려고 일어났어요. 3일 연휴 너무 신나게 놀았나 봐요. 아유, 피곤하신데 정말. 그래도 30분 이렇게 쪽잠 자고 나면 개운해지고 정신이 번쩍 들긴 하죠. 네, 이렇게 파워냅이라고 하죠. 짧고 굵게 이렇게 잠깐 자주는 거. 건강에도 너무 좋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너무 잘하셨네요. 1745님께서 안녕하세요. 체육학과 실기를 앞둔 고3 엄마예요. 지금 체력 단련을 위해 헬스장에서 운동 중인 딸 데리러 왔습니다. 전국 고3 화이팅! 부석순 화이팅 해야지 1부에 신청합니다. 아이고. 아유, 모든 수험생들의 어머니들이 가장 바쁘고 힘드실 거예요. 네, 수험생도 화이팅이지만 수험생 어머님들도 화이팅입니다. 자, 1745님이 신청해 주신 부석순의 화이팅 해야지 함께 들으시죠.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을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은 8207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쫑디, 저는 지난 8월에 대학을 졸업했고 아직 취준생입니다. 이곳저곳 회사에 지원서를 넣고 있는데요.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엄마가 늘 응원해주고 계세요. 저희 엄마는 여전히 일도 하시고 바쁘게 지내시며 집안일도 다 챙기시고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랍니다. 오늘 엄마가 일하고 집에 오신 후 시장 간다고 하셔서 짐도 들어드릴 겸 따라갔었는데요. 야채 가게 사장님이 엄마에게 아들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대기업 다니는데 한 달에 용돈을 엄청 많이 준다고 얘기하셔서 제가 좀 풀이 죽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사장님한테 우리 딸은 백수인데 나 출근 전에 항상 커피 타줘요 라고 크게 자랑하셨어요. 엄마의 센스에 또 감동받았습니다. 다비치의 타임캡슐 신청해요.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주신 8207님의 신청곡 다비치의 타임캡슐 듣고 왔습니다. 네. 참 8207님 항상 자신 있고 당당하시길 바래요. 그냥 제가 옆에서 목격하고 증언을 들은 그 경험에 비추어 한마디를 해드린다면, 부모님들은 직장 구하기 전에 백수인 그 자식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리 찾기 전일 뿐인데 자기 자리를 찾는 데는 시간이 당연히 걸리잖아요. 그냥 그 시간 동안 잠시 백수인 것뿐인데 괜히 풀이 죽어서 어깨 축 처지고 늘어져 있는 그런 힘이 쭉 빠진 자식을 보는 게 더 걱정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8207님, 어머니는 지금 이 모습, 그 모습 그대로의 8207님을 사랑하시는 거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항상 당당하게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내 마음의 풍경의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저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사연 보내주신 8207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요.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다시 한 번만 보내주세요. 자, 바람이 불어오는 곳님께서 형준형 안녕하세요. 오늘 제 동생 음력으로 생일입니다. 푸른 하늘에 축하해요. 신청해요. 아유, 동생 생일까지 이렇게 라디오에 챙기다니. 와, 우애가 엄청 깊은 그런 형제군요. 자, 저도 함께 축하한다고 꼭 전해주세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님이 축하곡으로 신청해 주신 푸른 하늘에 축하해요. 오늘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0: CPBC FM
1: 시네마 천국의 알프레도 할아버지가 필름을 모아 진짜 세상을 보여주었듯 미디어의 소음 속에서 잘려나가고 감춰진 진짜 맥락과 팩트를 함께 찾습니다. 진실 너머의 진실을 비추는 세상의 모든 시사. 평일 오후 6시 3분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2: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3: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선뜻 아름다운 나눔의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새로운 나눔 캠페인의 이름입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설립하신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빈곤 퇴치, 치료비 지원과 국내 사회복지 지원, 자살 예방, 명동 밥집 등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의 다양한 나눔 활동에 선뜻 동참해 주세요. 선한 뜻을 선뜻 망설이지 말고 함께 나누어 주세요. 후원 문의는 02774-3488, 02774-3488입니다.

0: FM 105.3MHz, CPBC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QP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1년에 단 한 번 전 세계 문학계가 숨을 죽이고 스웨덴에서 들려올 이름을 기다리는 날이 있죠. 바로 노벨 문학상 발표일인데요. 2026년의 주인공은요, 캐나다의 시인이자 고전학자이고 번역가인 앤 카슨이었습니다. 올해로 76인 앤 카슨은 토론토 대에서 고전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북미 여러 대학에서 고대 그리스 문학을 가르쳐 왔습니다. 대표작으로는 빨강의 자서전, 남편의 아름다움 등이 있는데요. 이미 서점가는 앤 카슨의 도서 판매량이 무려 200배 넘게 증가했다고 해요. 그녀가 수상 소식을 접한 에피소드도 공개가 됐는데요. 워낙 자유분방한 성격이라 그런지 평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슬란드의 자택에서 크래커와 함께 차를 마시며 영국 문예 비평지를 읽고 청소도 하고 있었는데요. 전화가 연이어 걸려왔지만 평소처럼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이후 바람소리를 듣다가 결국 남편이 권유해서 걸려온 번호로 전화를 걸어본 후에야 수상 소식을 알게 됐다는데요. 수상을 어떻게 축하할 계획이냐는 물음에도 자신의 책에 붙는 노벨 문학상 스티커가 출판사에 도움될 거란 그런 유머 있는 이야기를 전했고요. 또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밖에 나가서 숲을 걸을 거예요. 그리고는 고요함에 귀를 기울이려고요. 뭐 이런 독특한 대답도 건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벨상 상금을 어떻게 나눠줄지 생각 중이라는데요. 2년 전 파킨슨병 투병 사실을 알리고도 그해 새 시집을 펴낼 만큼 의지력도 강하고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삶의 여유를 찾는 앤 카슨의 작품이 올가을 세계 모든 이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 같습니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핑크 마티니라는 팀이 불러준 Splendor in the Grass라는 곡이었습니다. 곡 중간에 굉장히 익숙한 클래식 선율이 흐르죠. 너무 익숙한데 아, 이 곡이 뭐지? 한참 고민하다 겨우 알아냈는데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1악장 이네요. 이렇게 한번 찾고 나면 다음에 이 곡 나왔을 때 기억하기 쉽잖아요.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잖아.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이랍니다, 여러분. 자,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는 76세 캐나다 작가 앤 카슨으로 발표가 됐죠. 시와 산문 또 번역의 경계를 허무는 실험적 작품으로 유명한 작가라고 합니다. 참, 근데 그 에피소드 접하고 나니까 참 너무 재밌는 분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에 얽매이는 거 싫어하시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그런 작가님이신 것 같아요. 바닥을 쓸다가 자꾸 전화가 와서 벨이 계속 울리니까 귀찮아서 벨소리만 안 나게 받고 바로 끊고 막 이러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전화가 귀찮게 하는 그 전화가 알고 보니까 노벨 문학상 그 수상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전화였던 거죠. 참, 이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에 우리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보유국 자부심 있죠. 이번엔 어떤 작가가 봤나 궁금해서 자꾸 더 관심이 가게 되고 매년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수상 작가님도 정말 특별하고 또 그래서 그런지 이분의 작품 세계도 또 궁금해져서 책을 많이 안 읽는 저 같은 사람도 꼭 대표작은 읽어봐야겠네요. 퐁퐁 김지혜님께서 앤 카슨이라는 작가 얼굴을 방금 전에 검색해서 봤는데 캐나다의 참 아름다운 여성 시인 같네요. 전 찾아볼 생각은 못했는데

있는데 좀 찾아봐야겠네요. 아, 제니클라라님께서 Splendor in the Grass 저 좋아하는데 중간에 삽입된 음악 때문에. 네, 참 절묘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게 클래식이 삽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게 들리는 그런 곡이네요. 진경님께서 육퇴했으니 2부 신나게 들어야지. 자, 육퇴 축하드리고요. 월요일 2부 차터코 뮤직고 함께하는 날인 거 알고 계시죠? 자, 오늘은 또 어떤 노래들을 함께 싱어롱 하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을 음악에 맡기고 그때 그 시절을 향해 시간 여행을 떠나봅니다. 차트업고 뮤직 고! 매주 월요일 2부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각종 가요 그리고 팝 차트를 소개하는 시간 차트업고 뮤직 고! 자, 오늘은 2006년 7월 노래 반주기 및 컨텐츠 전문기업 TJ미디어가 인터넷 노래방 동호회원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혼식 축가 베스트 10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조사 결과를 보면 무난한 발라드 선율에 두 사람의 앞날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또 사랑을 약속하는 노래들이 높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프로포즈가 두 사람만의 사적인 고백이라면 결혼식은 가족과 친구 또 여러 하객 앞에서 사랑을 약속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 분석이네요. 듣는 사람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노래,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는 노래들이 축가로 사랑받았던 셈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어떤 축가들이 연주됐는지 그때를 회상해 보시면서, 아니면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은 나 결혼할 때는 이 축가 꼭 듣고 싶어 이런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위부터 만나볼까요? 10위입니다. 언제부터 사랑이

나만 훔쳐보고 싶은데. 이승환의 사랑하나요. 이승환 특유의 섬세한 감성과 세련된 팝 사운드가 돋보이는 곡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건네는 질문처럼 들리는 제목부터 설렘을 자아내는 곡입니다. 거창한 약속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는 이 노래, 10위를 차지한 이승환의 사랑하나요. 한 곡 듣고 갈까요?

홍자영. 이래서 이 목소리 듣고 싶어서 후다닥 들어왔답니다. 늦은 인사지만 쫑디 안녕하세요. 자영님 어서 오세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님께서 2006년 고1이네요. 피치망고님께서 이재훈의 사랑합니다. 꼭 나올 듯. 오, 네, 한번 볼까요? 나오나 안 나오나? 크리스탈님께서는 이석훈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빼지 마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결혼하면 진혜림 언니 노래 중에 러버스 컨체르토로 신부 입장하고 싶고 노래 부르면서 입장하고 싶어요. 오, 이 러버스 컨체르토의 신부 입장은 꽤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직접 부르면서 입장하는 건 정말 특별할 것 같은데요? 와, 꼭, 꼭, 이 소원, 소원인 거잖아요. 이 다짐, 각오 꼭 이루어내시길 응원합니다. 자, 음악과 함께 떠나는 시간이에요. 차트워크 뮤직고. 오늘은 2006년 노래방 동호회 회원이 뽑은 결혼식 축가 베스트 10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9위 만나볼까요? 9위는요, 그룹 동물원의 널 사랑하겠어. 1990년에 발표된 곡이죠. 꾸밈없이 담백한 멜로디와 진심어린 가사가 인상적인 곡입니다. 팀의 리더인 김창기님이 목욕 중에 악상이 떠올라 만들게 된 곡이라고 해요. 사랑한다는 말을 화려하게 꾸미기보다 있는 그대로 전하는 노래라서 축가로 들으면 더욱 편안하게 다가오는 곡입니다. 자, 8위입니다.

못한 팀의 사랑합니다. 2003년 발표된 팀의 대표곡이죠. 부드러운 목소리와 서정적인 멜로디가 어우러진 발라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가사가 결혼식의 분위기와도 아주 잘 어울리죠. 진심을 담아 부르는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갖게 되는지 느끼게 하는 그런 곡입니다. 자, 이 두 곡도 또 안 들어볼 수 없네요. 9위를 차지한 동물원의 널 사랑하겠어, 8위를 차지한 팀의 사랑합니다.

0: 허니체이스님께서
1: 달달하다 늑크크 웨딩 땐 피아노 3중주 웨딩 마치로 신부 입장에 했는데 그 기억도 가물가물.
0: 아, 그거죠. 빰빠바바밤빠바바밤빠바바밤빠바바밤빠바바밤빠바바밤빠바바밤. 이거죠. 아, 요즘엔 그 곡이 오히려 흔하지 않아서 그런지 요즘에 하면 더 신선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제이님께서
1: 진짜 좋아. 전 어릴 때부터 다니던 성당에서 혼배 성사였어서 성가대분들이 내내 성스러운 분위기로 아름답게 만들어주셨어요. 친구들이 아직도 부러워요. 예식장에서 후다닥 했던 이유인가 봐요.
0: 저도 성당에서 결혼했는데 실제로 그냥 일반 예식장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하객들의 반응도 훨씬 좋았고. 아유, 강추입니다. 강추. 진경님께서 스몰 웨딩에서 축가 없었지만 듣고 싶은 축가는 있쥬.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새로운 결혼식 축가를 들을 순 없으니까 뭐 10주년 축가, 뭐 5주년 축가 이런 식으로 듣고 싶은 축가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셀비아님께서 2006년이면 유리상자 신부에게 SG 워너비의 내 사람 나올 것 같아요. 너무 그 쟁쟁한 곡들이 너무 많아서 과연 이 곡들이 등장할지 지켜보도록 하죠. 홍장님께서 책 읽으며 듣겠다고 간만에 스탠드 켜고 책상에 앉았는데 읽는 중에 따라 부르게 되네요. 책 깔끔하게 덮었습니다. 자영님, 아, 뭘 책 나중에 읽으면 되지. 오늘은 이 시간은 같이 그냥 싱어롱 하면서 즐겨주세요. 네? 자, 월요일 저녁에 떠나는 음악 차트 시간 여행 차트업구 뮤지컬. 오늘은 2006년 노래방 동호회 회원들이 뽑은 결혼식 축가 베스트 10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위 만나볼 차례죠. 6위는 공동으로 두 곡이 차지했네요. 그 중에 한 곡은요,

이원진 류금덕의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자, 그리고 이거 나왔네요. 유리상자에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용기 내볼래요. 신부에게, 아니 신부에게, 사랑해도 될까요? 신부에게래. 자, 사랑해도 될까요? 이 두 곡이 나란히 6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는 제목처럼 사랑을 막 시작한 두 사람의 설렘을 담은 곡이죠. 서로에게 조금씩 다가가던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로 이제 부부가 되는 두 사람에게도 잘 어울리는 제목 노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해도 될까요? 이 곡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마음을 건네는 노래죠. 특히 유리상자의 맑고 부드러운 화음이 곡의 순수한 감정을 살려줍니다. 드라마 파리의 연인에 삽입되면서 널리 알려졌고요. 이후 결혼식 축가로도 꾸준히 사랑받아오고 있습니다. 자, 5위도 만나볼까요? 5위는요, 나 그대의 눈을 바라보면 이 모든 게 꿈인 것 같아요.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 어쩌면 우리 둘이었는지 기적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대의 품에 안길 때면 새로운 나를 깨달아요. 김동률, 이소은의 기적.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사랑을 이루는 일에 이를 기적에 비유한 곡이죠.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돌아보게 하는 노래입니다. 자, 이 중 공동 6위에 오른 두 곡 함께 들어볼까요? 이원진, 류금덕의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준비했고요. 5위 곡 듣죠. 김동률, 이소은의 기적.

0: 지니클라라님께서 역시 좋은 곡 언제 들어도 설렘, 그 마음 유지하는 부부들 모두 화이팅이요. 크리스탈님께서 엉엉 우유유 기적 너무 좋아. 제이님께서 아 이소은님 목소리 어쩜 이렇게 참한지. 피치망고님께서는 중디는 축가 뭐 불렀어요? 궁금하네요.
1: 네, 저는 제 결혼식 때는 제가 만들고 부른 고마워요 내 사랑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걸로 프로포즈도 못해서 그걸로 대충 때웠습니다.
0: 자, 월요일 저녁에 음악 차트 시간 여행 차트 업고 뮤직고. 오늘은 2006년 노래방 동호회 회원들이 뽑은 최고의 결혼식 축가 베스트 10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위 만나볼 차례네요. 4위는요, 이수영이 부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원곡은 1990년대 후반부터 널리 불린 한국의 대표적인 CCM 곡이죠. 이수영 씨 버전은 2004년 옴니버스 음반 미라클의 수록이 됐던 곡입니다. 제목부터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축하하는, 축복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3위입니다. 쿨의 리드 보컬 이재훈이 부른 사랑합니다. 쿨의 경쾌한 이미지와는 또 다른 부드럽고 감미로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곡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진솔한 고백이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멜로디에 진심을 담은 노랫말이 더해져서 축가로도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죠. 자, 2위입니다. 2위는요,

한동준의 사랑의 서약. 결혼식 축가를 이야기할 때 빼놓기 어려운 대표적인 노래죠.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가사와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멜로디가 특징입니다.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건네는 그런 다짐을 대신 전해주는 듯한 곡이죠. 더 클래식의 김광진 씨가 작사 작곡한 곡인데요. 그는 자신의 결혼식 날 주례사를 듣다가 이 악상이 떠올라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자, 이 중 3위를 차지한 이재훈의 사랑합니다, 2위를 차지한 한동준의 사랑의 서약, 이렇게 두 곡 듣고 가죠.

0: 제이님께서
1: 근데 프로포즈를 안 했어요. 우리 집 어떤 남자도 안 했는데 73년 4월생 남자들 다 그래요? 와우.
0: 그분도 안 하셨어요?
1: 아 그렇구나. 이게 73년 4월생들 특징이었구나. 아유, 난 내가 뭘 크게 잘못한 줄 알았는데 다행이다. 다 이러는구나. 감사합니다. 홍장님께서 사랑의 서약은 들을 때마다 눈물 글썽이게 되더라고요. 저희 집에 사는 73년 5월생 남정네는 쭝디의 얼마나 널이라는 곡을 틀어주며 프로포즈 했답니다. 전 아무래도 쭝디 목소리에 취해 홀랑 넘어가다 싶네요. 오늘 많은 걸 알게 되네요. 같은 73년생이라도 4월생들은 프로포즈를 생략하는 그런 못된 5월생들은 아무 문제 없는 너무나 멋진 신랑감으로 네 죄송합니다. 진경님께서 울집 세대주 79년 7월생은 프로포즈는 했지만 노래는 여태 안 불러줌. 노래방 같이 가도 안 불러줌. 와 이게 굉장히 다양한 그 유형이 있어서 예, 재밌네요. 그리고 그 중에 최악은 프로포즈도 안 한 73년 4월생들인 걸로. 허니첸스님께서 새삼 마음이 몽글몽글 결혼한 지 20년 넘었는데 그러고 보니 우리 부부는 친구처럼 잘 살고 있으면 감사합니다. 와우 대단하십니다. 평생 그렇게 친구처럼 행복하시길. 크리스탈님께서 나 나중에 결혼하면 축가는 쭝디한테 부탁해야 하나? 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자 이제 1위 남겨두고 있습니다. 2006년 노래방 동호회 회원들이 뽑은 최고의 결혼식 축가 1위는요 유리상자의 신부에게. 사랑하는 여인에게 전하는 진심과 결혼을 앞둔 설렘이 담긴 곡으로 결혼식 축가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노래 중에 하나죠. 유리상자 특유의 부드러운 화음과 서정적인 멜로디가 어우러져 듣는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감정을 전해주는 곡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곡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립니다. 내일은 김광현 편집장님과 함께하는 우리 노래 전시회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내일도 저녁 7시 음작품 찾아와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CPBC FM.
1: 요즘 너무 힘든데 AI한테 물어볼까?
2: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그럼 어떻게 해야 괜찮아져?
3: 야, 자냐?
1: 아니, AI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었어.
3: 뭐가 그렇게 궁금한데?
1: 그냥 힘들 땐 어떻게 하나 해서.
3: 그건 나도 답은 몰라. 근데 네 옆에는 있어줄 수 있어.
2: 힘든 순간 필요한 건 AI의 완벽한 답보다 곁에 있어줄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4: AI에게 기대? 내 어깨에 기대.
5: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5, 청소년 상담 1388.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합니다.
6: 여러분은 살리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죽이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에게부터 왔기에 존귀하고 소중합니다.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꾼이 되라고 부르시는 하느님의 부르심입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인간 생명은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자연을 돌보기 위해 애쓰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주일 오후 2시엔 오석준 신부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7: 군종 후원에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맡겨진 소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와 후원은 큰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군종 신부님들과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해 변함없는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8: 한국 가톨릭 군종 후원의 담당 홍성학 아우구스티노 신부님의 말처럼 장병들의 마음에 신앙으로 함께하는 군종이 있습니다. 성전 건립 후원과 사목활동 지원으로 국군 장병들에게 평화를 주고 사제에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ARS 후원은 060-700-0105번입니다.

0: FM 105.3MHz, CPBC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QP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1: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언제 어디서나 매일 듣는 기쁜 소식. CPBC 라디오의 빵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안정적인 온에어와 보이는 라디오까지 CPBC 라디오 앱 빵에서 만나보세요.
2: 제 혼자 감당하기는 너무 힘들어서
3: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4: 지금 7개월인데 꼬물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5: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의 오솔길 전현금 티칠리아 수녀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합니다. 작은 바람도 귀 기울여 주시는 주님께로 걸어가는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기도의 힘을 모아봅니다. 기도의 오솔길로 초대합니다.
6: 안녕하십니까.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입니다. 성인들은 묵주기도 안에서 성덕에 이르는 참된 길을 찾았습니다. 성 요한 23세 교황도 묵주기도를 할수록 더 강하고 더 선한 마음을 지니게 된다며 어느 곳에 머무르든 무엇을 하든 묵주기도와 함께 하셨고 생전에 신자들과의 마지막 아련자리에서도 간곡히 당부하셨지요. 최소한 하루 한 번이라도 묵주기도를 바치는 데 시간을 내십시오. 묵주기도로 위안과 강인함, 충실함을 얻을 것입니다.
7: 방송 선교 후원 신청 및 문의 전화는 1588-2597, 1588-2597번입니다.

0: FM 105.3MHz CPBC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QP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콘서트 늦겠다. 뚫자.
1: 뭐라는 거야?
2: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1: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아, 사람 많다.
2: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1: 야, 왜 안 와?
2: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1: 아, 오늘 재밌었다.
0: 와, 이거 봤어?
1: 야, 뭐해, 빨려.
2: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1: 뭐야?
2: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3: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15살 소년은 어떻게 가톨릭 성인 품에 오르게 되었을까? 21세기 디지털 환경에서 모범적 신앙 실천을 보여준 첫 밀레니얼 가톨릭 성인 성 카를로 아쿠티스의 삶과 정신을 담아낸 오디오 드라마 성인이 된 미디어사도 카를로 아쿠티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0월 12일 월요일부터 10월 24일 토요일까지 CPBC 라디오를 통해 함께하실 수 있고 가톨릭 OTT CPBC 플러스와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0: FM 105.3MHz CPBC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QP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요소할길 전현금 세실야수녀입니다. 어제가 군인주일이었죠? 혹시 우리 가족 중에서 자녀나 동생, 오빠를 군에 보내신 분 계신가요? 아들을 처음 군에 보내던 날 씩씩하게 손을 흔들며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은 한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힘든 일은 없을까? 전화 한 통화만 와도 안심이 되고 짧은 문자 하나에도 마음이 놓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볼 수 없는 그 시간,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계시죠. 우리 젊은이들이 어디에 있든 주님께서 가장 가까운 보호자가 되어주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솔길 출발합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갓등 중창단의 노래로 사랑하는 그대에게 함께 들었습니다. 예, 군인주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문득 제가 수녀원 입회하던 날도 떠오릅니다. 집을 떠나는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은 뭐 군대에 보내든 수도원에 보내든 부모의 마음은 참 비슷하지 않을까요? 집 떠난 자식 바라기. 네, 잘 지내고 있을까? 아픈 데는 없을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 마음은 더 자주 그곳으로 가던 시간들 말이죠. 여러분도 그런 집 떠난 자식 바라기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군에 간 아들 아니면 수녀원이나 수도원에 간 자녀, 멀리 떠난 가족에게 오늘은 전하고 싶은 한마디 문자로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문자 남겨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또 올려주신 사연이 푸르날 사무엘님, 네, 일정이네요. 네.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3일 동안 잠깐씩 일도 하고 또 쉴 때는 쉬면서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은 열심히 일하면서 이렇게 오솔길 함께 걸어요 하셨네요. 아이고 부지런하신 우리 사무엘 형제님, 잠깐씩 또 쉬고 또 일도 하면서 참 알차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네요. 네, 저희는 뭐 토요일에는 2주 3호 가시는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예, 의정불교 신부님 오셔서 2주 3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고, 예, 이주민들도 많은지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는 이주민일까요 아닐까요 하고 물어보셨는데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근데요, 우리가 다 같이 이주민이라고 하셨어요. 누군가 어딘가에 고향을 다 떠나서 살고 있고, 또 이북에서 피난살이로 해서 오신 또 그런 분들도 계시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고향의 땅에서만 무작정 지금 뭐 살고 계신 분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신앙으로 보면 또 우리는 모두 또 하느님의 자녀로서 뭐 이주민이다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대사님, 네, 연휴 잘 쉬고 당진에 왔네요. 오늘도 오솔길을 함께 산책합니다. 옛적에는 국군의 날 시내에서도 행진도 했었는데요. 맞아요. 아이, 정말 멋졌었잖아요. 그랬는데, 요즘엔, 요번에는 뭐 행진은 안 했지만, 행사는 한 것 같습니다. 국군의 날. 군인들 보면 왜 이렇게 멋있죠? 오늘도 오다가 제가 참 군인 아저씨가 키가 크고 젊은 청년, 네, 군복을 입고 배낭을 탁 메고 휴가 나왔나 봐요. 근데 어디론가 이제 환승을 하려고 막 이렇게 성큼성큼 걸어가는데, 와, 정말 믿음직스러웠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군인 얘기를 하게 됐네요. 예. 노래 한 곡도 듣고 오겠는데요. 1273님 신청곡입니다. 예. 소프라노 강혜정 노래입니다. 성모의 노래.

네, 소프라노 강혜정의 목소리로 성모의 노래 들었는데요. 네, 1273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예, 배은선 수산나님께서 저희 둘째 아들 예, 안드레아가 공군에 가 있답니다. 남자들끼리 통하는 게 있어서 남편과 매일 통화를 해요. 그들만의 통하는 게 있다고요. 재밌네요. 남편이 좋아해요. 이제 병장이라 끝까지 잘 지내고 무사히 제대하길 기도해봐요. 와, 그렇죠. 아들은 또 아버지하고 또 군대 얘기하면 여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얘기하면서 서로가 좋아하나 보네요. 이 병장이면 이제 끝날 때가 됐나요? 무사히 정말 잘 끝까지 건강하게 예,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대할 땐 또 부모님들이 또 엄청 설레면서 기뻐하겠네요. 그죠? 예. 임유리님 너무 웃기는 문자네요. 군대에 보낸 가족도 없고 곰신이었던 적도 없지만 군대에 남친을 보냈거나

자식을 보내신 분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쥐뢰 사건도 있었고요. 아유, 그렇죠. 쥐뢰 사건 같은 게 이렇게.

인천교구 고강동 성당의 송유찬 아킬리노입니다. 이제 오늘로 2027 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디데이 예, 38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네요. 그러게요.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요. 얼마나 다들 가슴이 또 콩닥콩닥 하면서 긴장할까요? CPBC 가톨릭평화방송 기도의 오솔길에서 전국의 모든 고3 수험생 여러분 응원합니다. 힘내라 힘 아자아자 파이팅. 11월 19일 목요일에 수능 대박 나세요. 이렇게 대박을 또 예언해 주셨는데요. 예, 오솔길 가족 중에서 네,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 네,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또 본인도 얼마나 할까요? 기도를. 예, 우리 모두 마음 모아서 또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티나님께서 네, 연휴 때 2박 3일 서울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예, 너무나 잘 하셨네요. 건강에 그래도 조금 이제 많이 좋아지셨구나 싶은데요. 예, 어머님도 보고 왔고 편안하게 계시더라고요. 요즘도 계속 기도하니까 하느님 보살펴 주시는 듯해요. 아들도 잘 보고 왔습니다. 신장 이식시키고 3년 만에 갔어요. 건강이 안 좋아 못 갔는데 다행히 하느님 보살핌으로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감사했답니다. 아유, 그러게요. 신장 이식하고 그래도 잘 적응이 됐군요. 아드님 송유현 안젤로인가요? 네, 안젤로 화살기도 부탁한다고 하셨네요. 네, 건강 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때문에 기도의 오솔길 문 두드렸어요. 너무 막막했는데 하느님이 살려주신 아들이기에 기도의 오솔길 잊지 못합니다. 와, 그렇죠. 오솔길에서는 많은 오솔길 가족들이 티나님 그리고 티나님 아드님 또 티나님 어머니 예, 다들 기억들 많이 해주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다들 편안하시다니까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죠. 네, 고맙습니다. 2037님 어느새 마지막 연휴가 끝나고 월요일인 오늘은 어찌나 뭔가 마음이 찌뿌둥한지 시간이 더디게 가고 있지만 삶은 쉼터가 열리는 기도의 오솔길로 들어왔어요. 어제는 조카 결혼식이라 예식장에 다녀왔는데요. 주례가 없이 예식을 하는데 따분하고 지루한 주례사가 없으니 예식 시간이 또 짧고 주인공인 신랑 신부가 돋보이는 것 같아서 그건 좋았어요. 예, 요즘엔 뭐 다 방법들이 옛날식으로 안 하더라고요. 대개는 낮에 안 하고 뭐 저녁에 또 결혼 예식 예절을 하는 데도 많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둘이 손붙잡고 들어가는 데도 있고요. 아버지가 딸을 이렇게 신랑한테 데려다 주지 않은 가족도 많아요. 자, 그러니 뭐 가족마다 다른 방법으로 또 축복도 해주고 계시겠죠. 예, 아무튼 뭐 어제도 저희 수녀님 가족 중에 누가 결혼식 한다고 저보고 거기에 오솔길 진짜 애청자가 있는데 수녀님 같이 안 갈래냐고 어디 청담동이냐 어디 역삼동인가요? 거기서 성당에서 미사 예, 뭐 한다고 혼배미사 한다고 가자고 하는데 아이고 제가 그냥 기도만 해드릴게요 했는데요. 그 신랑 신부도 좀 열심히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별빛사랑 안젤라님, 네, 비가 오려나 꾸물꾸물하네요. 모두들 건강들 잘 챙기세요. 예, 오늘 저녁편쯤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지금 서울이 조금 어두워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무척 무더웠어요. 어제부터. 오늘도 제가 오는데 땀이 쩍쩍 났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긴팔 입었다가 다 허리에다가 가디건은 허리에다 질끈 묶고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요런 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유스티나 자매님 사연 만나봅니다.

우리 아들들 정수 미카엘과 정시호 라파엘, 중환자실에서 아픈 너를 떠나보낼 수 있다는 말에 하늘이 무너졌는데 기도가 다 아기가 회복했답니다. 그 이후 첫 돌이 되던데 아이들에게 세례를 선물로 주었답니다. 7살, 5살 우리 아들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스틴 아자매님, 두 아드님 정수호 미카엘 그리고 정시호 라파엘이 건강이 회복돼서 뭐 세례도 받고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축하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시절에 중환자실에서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근데 이제 회복된 은총도 체험하고 아이들이 이제 다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죠. 이건 아마 유스티나 자매님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라고 주셨던 잠시의 시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네, 아이들에게 또 세례를 선물로 주신 일, 아이고 너무 잘하신 일이죠. 아마도 그 은총 때문에도 더 아이들이 건강하게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7살, 5살 한창 예쁘게 잘 자랄 텐데요. 네, 미운 7살이라지만은 뭐 요즘에는 서너 살 때부터 아이들이 너무 조숙해서요. 그때부터 너무 말썽을 피워가지고 부모님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집안의 아이들도 많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정말 다소곳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네, 미카엘과 라파엘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라고 잠시 오석일 가족과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생명이신 주님, 유스티나 자매님의 두 아들 정수호 미카엘과 정시호 라파엘의 축복을 위해서 빕니다. 특별히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맸던 아이 때문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던 그 시간에 바쳤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신 은총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첫돌 무렵 두 아이에게 세례를 선물하고 주님의 자녀로 봉헌하셨으니 주님께서 두 아이의 삶을 오래도록 지켜주소서. 이제 7살, 5살이 된 미카엘과 라파엘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소서. 몸과 마음이 모두 튼튼하게 성장해 밝고 따뜻한 아들로 자라게 해주소서. 두 아이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주시고 두려울 때 용기를 주시며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고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두 아들이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고 세상에는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소서. 내려주신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며 미카엘과 라파엘의 오늘과 내일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아멘. 예, 신청하신 곡 함께 듣겠습니다. 예, 이경수 노래입니다. 나의 아이야.

네, 여러분의 마음속 소망을 직접 주님께 또 여러분의 목소리로 청해 보세요. 둘이나 셋이 마음 모아서 청하는 기도는 주님께서 꼭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은청도 베푸시죠. 예,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수녀님 저희 이런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해요 하고 음성기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응원의 문자가 막 올라왔네요. 민들레 프리스카님, 네. 두 대천사 미카엘 라파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 오늘 눈썹도 크게 옆에다 붙여주셨네요. 예, 맞아요. 이렇게 든든하시겠어요. 네, 유스티나 자매님, 네, 가족은 그렇게 그 대천사 아들을 둘이나 이렇게

쭉 버티고 기둥처럼 있잖아요. 애들이 점점 커서 정말 성장해서 어른이 됐을 때는 정말 큰 힘이 되겠죠. 네. 크리스나님께서 네, 또 유스티나 자매님 두 손 꼭 잡아주고 싶네요. 정수호 미카엘과 정시호 라파엘이 건강히 잘 자라길 두 손 모읍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두 손 꼭 잡아주신다고 하니까 또 힘이 뿡뿡 솟아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0693님 네. 미카엘 라파엘이 주님의 기적으로 살아났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써 무럭무럭 건강하게 살아나게 해주소서. 아이고, 네, 주님께서도 뭐 오늘도 내일도 손붙잡아 주시고 또 지켜주시리라고 우리 함께 믿어보면 좋겠죠. 뭐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낸다고 하니까 너무 기쁜 일이에요. 네. 2037님, 네. 유스티나 자매님의 천사 같은 두 아들, 미카엘, 라파엘 두 어린 형제가 어릴 때부터 중환자실에서 고통을 겪고 나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니 주님께 감사드려요. 앞으로는 유스티나 자매님의 가정에 행복한 꽃길, 아, 이름이 너무 이쁘네요. 이 단어가 행복한 꽃길만 있을 거라 믿어요. 아멘. 예, 꼭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 된답니다. 예, 주님께 또 의탁하면서 기도해봐요. 하하 대사님 그리고 푸른 하늘 사무엘님 얼 바오로 바라기님 네 천주님 유스티나 자매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들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주님의 사도가 되게 하소서. 예,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네 이렇게 기도를 또 올려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군 장병들을 위한 기도. 평화의 주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족의 품을 떠나 낯선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장병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훈련의 순간에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지치고 외로운 순간에는 서로를 돌보는 배려와 따뜻한 마음을 주소서. 먼 곳에서 아들을 딸을 기다리는 부모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자녀의 무사함을 걱정하는 그 마음이 기도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가족을 생각하며 열심히 복무에 열중하는 젊은이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내려주소서. 우리 장병들이 건강하게 복무하고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며 그들이 지키는 이 한반도의 땅에도 참된 평화가 하루빨리 머물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평화를 구하는 기도, 추준호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 방송 라디오 앱 CBBC 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오, 굉장히 긴 문자가 올라와 있는데요. 0693님께서 8월 27일 음성기도 사연 최민준 다니엘입니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네, 수녀님과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주님을 붙잡고 힘을 내며 살고 있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에는 WYD 십자가 미사를 데리고 왔어요. 그렇군요. 십자가를 이제 모시고 또 미사를 하셨군요. 미사 내내 얼마나 감격스럽던지요. 십자가에 손을 얹고 저를 걱정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저도 기도를 하고 왔어요. 십자가 경배가 한 번의 이벤트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에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신부님의 강론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뿐만 아니고 다른 이웃을 위해서도 매일 기도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수녀님과 기도의 오솔길 가족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주님 은총 가득하세요. 와, 그 십자가의 은총을 많이 받으셨네요. 예, WYD 십자가가 여기저기 이제 순회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기도하신 분들이 굉장히 뭔가 마음의 평화도 얻고 새로운 다짐도 하게 되고 또 때로는 마음의 치유의 은총도 받았다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근데 우리 최민준 다니엘 형제님도 예, 마음으로부터 깊은 어떤 감동과 그리고 다짐, 새로운 삶을 다시 살겠노라 하는 신앙적인

그런 결심을 주님께 바치셨군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가끔씩 이렇게 오셔서 네, 좋은 얘기 나눠주시고요. 오솔길 가족들에게도 힘이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69 하나님, 네, 어렸을 적엔 군인 아저씨 하면 굉장히 큰 어른같이 느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아직 어린 청년들이고 제가 일찍 결혼을 했더라면 아들뻘 정도의 친구들이라는 걸 인지하고 나서는 군인분들에게 더 고맙고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군 생활하는 동안 정말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지내다 사회로 복구하고 기를 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예 복귀죠. 복구가 아니라 그리고 군대에서만큼이나 아슬아슬하게 아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그런 청년들보다 또 어른인 분들께서 한 번이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주시고 차나 뭐 식사라도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따독따독 해주고 청년들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이 너무 좋은 말씀 하셨네요. 뭐 군에 간 청년들뿐 아니라 지금 또 얼마나 정말 영혼을 갈아서 직장에서 어지에서 온몸 다 바쳐서 열심히 살고 있는 또 청년들도 있고요. 이렇게나 저렇게나 내가 어떤 좋은 직장을 또 잡아서 나를 투신할 수 있을까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 정말 마음 담아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고맙습니다. 7471님, 예, 대장 내시경과 위 내시경을 했는데요. 대장에서 용종을 4개나 떼고 조직검사도 두 곳이나 했어요. 수녀님 목소리 들으면서 위로받는 중이에요. 와, 용종을 4개나 떼셨어요. 그래도 대장에 용종 4개 괜찮아요. 그건 뭐 암울면 되는 거고요. 조직검사를 했다고 하니까 뭐 떼낸 거는 조직 검사를 하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용종인 건 괜찮아요. 근데 뭐 암 그런 종류는 아니겠죠. 용종을 떼면 항상 뭐 조금 큰 거는 검사를 하더라고요. 괜찮기를 바라면서 예 위로를 받는다고 하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주님께 또 의탁하면서 우리 또 한 발씩 한 발씩 걸어가 보도록 해요. 예.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가겠습니다.

엄마의 묵주기도. 군에 아들을 보낸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들이 걱정될 때마다 묵주를 꺼내들고 기도하셨습니다. 성모님, 우리 아들 잘 지켜주세요. 처음에는 아들이 무사하기만 바라며 한단을 바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 내용이 조금씩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성모님, 감기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훈련 때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다 어느 날엔 기도 끝에 한마디가 더 붙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 제발 전화 좀 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들은 나라를 지키느라 바쁘고 엄마는 묵주를 돌리느라 바쁘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묵주 한 알 한 알에는 엄마의 걱정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아들을 향한 사랑과 믿음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집 떠난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 결국 가장 오래가는 기도는 주님, 제가 할 수 없는 모든 것 당신께 맡깁니다. 그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어느새 저녁을 향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보내고 또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건 나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보금자리겠죠. 오늘도 먼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안전하게 돌아갈 따뜻한 자리가 있음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쉬어가시길 바라면서 끝곡으로 나은아가 부르는 나 우리 하느님께 남겨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금 에밀리아.

0: CPBC FM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의 복음 말씀을 듣고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를 함께 묵상해보는 오늘의 강론. 이 시간 말씀에 수원가톨릭대학교 총장 한민택 바오로 신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 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구약 성경에 요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도망치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사흘 낮과 사흘 밤을 지내다가 주님께 애원하여 뱃속에서 간신히 빠져나와 결국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니네베로 가서 예언을 하여 니네베 사람들이 재앙을 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종종 외면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을 외면하는 동기는 매우 달랐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아마도 세상 사는 재미에 빠져 그러하겠지만 요나는 하느님의 뜻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왜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방 민족이었던 니네베 사람들이 자신의 예언으로 인해 재앙을 피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요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배타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좁은 신앙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구원을 모든 이의 구원을 바라시는 하느님께로 마음을 돌려가는 회개의 여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예언자 역할에도 주목해 봅니다. 보통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 일을 미리 내다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러한 예언자의 역할이 보이기는 하나 예언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민족에게 곧 닥칠 하느님의 재앙을 예고합니다. 그 예언의 목적은 재앙과 파멸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을 듣고 마음과 행실을 고치는 것에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예언자의 말을 듣고 회개한다면 재앙이 닥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좋은 예언자는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아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요나는 좋은 예언자였고 니네베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여 재앙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관건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한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하시며 당시 사람들의 불신앙을 나무라십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표징만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아닌 표징을 추구하는 것은 오늘의 신자들 안에서 발견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해주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즉각적인 응답을 추구합니다. 우리 주위에 사적 계시, 환시, 발현, 예언 현상 등을 쫓는 신자들이 부쩍 늘어난 것은 예수님 시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지 희한한 현상이나 표징을 보고
그 현상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 예언자의 표징 밖에는 어떤 표징을 받지 못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징이란 다름 아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표징이란 우리를 위해 순환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이십니다. 그분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느님께서는 교회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한 걸음 더욱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0: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말씀해 수원 가톨릭대학교 총장 한민택 바오로 신부였습니다.
1: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2: 매일 아침 생활성가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루를 여는 시간. 성가와 함께 아침을 시작하며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또 복음 나눔으로 하느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매일 아침 6시 오늘도 당신의 평화를 빕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김슬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남 신부입니다. 문제 일으키지 마. 튀는 돌은 정 맞는다. 이런 말을 마치 지혜인 것처럼 남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혜로운 현자가 아니라 신경과민에 걸린 신경증 환자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항상 사전에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고 통제 조절하면서 타인의 마음을 미리 계산해봄으로써 어떠한 실패나 좌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안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낭패를 당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고 타인으로부터 배척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어 행동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새로운 경험을 허용하지 않기에 권태, 고독에 휩싸이게 됩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다 더 큰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는 어떤 문제들을 직면하고 사는가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홍성남 신부였습니다.

0: FM 105.3MHz, CPBC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QP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저녁을 배불리 먹고도 먹방을 보다 보면 괜히 뭔가 먹고 싶어집니다. 분명 배는 부른데 치킨이 당기기도 하고 갑자기 달달한 디저트가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그저 입이 심심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이런 현상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에 따르면 배가 부른 쥐도 다른 쥐가 먹는 모습을 보자 다시 음식을 먹는 행동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더 많이 먹었다는데요. 이 과정에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물론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라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먹고 싶어지는 게 꼭 배가 고파서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건데요. 누군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괜히 없던 식욕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배는 부른데 자꾸 음식이 생각난다면 정말로 배가 고픈 건지 아니면 그저 눈앞에 음식이 보내는 신호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카펜터스의 잠발라야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먹방을 즐겨보진 않는데 어떤 식당을 찾아가는 것, 그런 거는 좀 즐겨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것 자체가 메인 컨텐츠라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먹고 새로운 식당을 가는 걸 보는 거를 좀 즐겨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영향을 준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길 가다가도 아무 생각이 없다가 그 만둣집에서 하얀 수증기가 엄청 올라오잖아요. 집에서는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는 건데 일부러 그러는 거죠. 또 빵집에서도 뭔가 빵 냄새가 이렇게 모릇모릇 막 이렇게 나는 그런 냄새가 나면 괜히 배고프지도 않은데 빵 먹고 싶고, 또 인테리어도 그렇죠. 이렇게 안에 보이는 장소 안에 굉장히 화목하게 맛있게 먹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기 들어가서 뭔가 먹고 싶어지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 저녁도 먹었고 지금 먹으면 다음날 부대낄 것도 뻔한데, 그런 것처럼 TV나 스마트폰 속 동영상에서 나오는 치킨 한 조각, 아이스크림 한 숟갈이 왜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가짜 배고픔인 줄 알면서도 먹이는 척 하면서 냉장고 문을 열게 될 때도 있는데요. 쓸데없는 야식을 줄이고 싶다면 늦은 밤에는 먹방 보는 일을 줄여야 할 것 같네요. 10월 12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고민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 1053,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 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10cm의 너에게 닿기를.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209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팀에 경력직 직원이 새로 들어왔는데요. 요즘 그분 때문에 사무실 분위기가 영 말이 아닙니다. 저희 회사는 직급에 상관없이 서로 존칭을 쓰고 존댓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묘하게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직원에게만 말투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업무 지시를 할 때도 반말에 가까운 하대를 하고요. 후배 직원이 보고를 하면 한숨부터 쉬는 모습도 여러 번 봤습니다. 반대로 윗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깍듯하니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속이 불편한데 당사자인 후배는 오죽할까 싶더라고요. 아무리 경력이 많아도 이건 아니다 싶은데 다들 같은 마음인지 요즘엔 사무실에서도 다들 조용히 수군거리는 게 그분이 오고 나서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가 암묵적으로 퍼졌습니다. 그치만 아무도 대놓고 말은 못하고 있죠. 저라도 한마디 해야 하나 싶다가도 괜히 총대를 맸다가 제가 찍히거나 사이가 틀어질까 겁이 납니다. 모른 척 하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나서자니 부담스럽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저라도 나서는 게 맞을까요?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존칭과 존대를 쓰는 사내 문화를 무시하고 후배 직원을 하대하는 경력 지원자 때문에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신부가 되고 나서 웬만하면 존댓말을 쓰고 있는데요. 위아래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한 사람은 존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은 반말을 하는 것이 제게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친구처럼 서로 편하게 말을 놓는 사이가 아니라면요. 물론 그래서 더 가까워지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가끔은 그냥 말 놓으세요 라고 먼저 이야기하곤 하는데 사람들이 저를 조금 더 어려워하기도 하고요. 말을 편하게 하면 가까워질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저는 그 가치를 포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나이나 자리가 다르더라도 서로 존중하는 말을 쓰며 지내고 싶더라고요. 아니면 아예 서로 반말을 쓰던가요. 물론 모든 사람이 저처럼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 회사는 이미 직급과 상관없이 서로 존댓말을 쓰며 지내고 있던 회사죠. 그런데 새로 오신 분이 후배들에게만 다르게 말한다면 당사자도 옆에서 듣는 사람도 불편할 것 같습니다. 사연자님은 후배가 얼마나 힘들까 마음이 쓰이시기도 하죠. 그렇다고 직접 나서기는 분명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앞으로 계속 함께 일해야 하니까요. 괜히 이야기했다가 나만 관계가 나빠질까 걱정도 되고요. 저는 우선은 회사 안에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연자님 혼자 그분을 설득하고 바꾸어야 하는 일은 아닐 겁니다. 이런 부분을 조율하는 것도 어떤 대표나 어떤 다른 더 상급자가 해야 할 일이겠죠. 먼저 후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괜찮았는지, 함께 일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요. 옆에서 보는 내 마음도 불편하지만 당사자가 어떻게 느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책임 있는 분께 실제로 있었던 일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배에게 반말에 가까운 지시를 하는 모습을 몇 번 봤고 저희는 서로 존댓말을 쓰며 일해왔는데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까지 평가할 필요도 없죠. 윗사람에게만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작은 회사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뭔가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혼자 총대를 맨다라기보다는 시스템 안에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피해를 덜 보는 방법이긴 할 것 같아요. 그분은 이전 직장에서 그 말투가 익숙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은 크게 의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우선 이곳에서는 어떻게 함께 일하고 있는지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반복된다면 관리자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할 겁니다. 뒤에서 수군거리게 되는 마음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다른 사람도 불편했다는 말을 들으면서 나만 그런 것은 아니구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거기서만 이야기가 계속 돌면 후배는 계속 같은 상황을 견뎌야 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렇다고 사연자님이 혼자 총대를 매라는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후배의 말을 들어주면서도 내가 본 일을 책임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렇게 도울 수도 있겠죠. 서로 존중하며 일하는 분위기 참 우리가 잘 만들어왔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 분위기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것을 함께 할 수 있을까? 머리를 모아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함께 지켜온 기준이 있으니까요. 회사가 그 기준을 지켜달라고 요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어떤 상급자에게 직접 보았던 상황을 전하고 조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가 되고 정의의 결과는 영원히 평온과 신뢰가 되리라.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어반자카파의 Get